0: It's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1 o'clock is 한시 in Korean, but 1 minute is 1분. Why is that? Well, crunchers studying Korean, have you ever had a moment like this where Korean just stopped making sense for you? Today, we're uncovering the hidden rules and surprising charms of Korean that you won't always find in textbooks. We're joined by Professor Hwang Seon-yeop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님,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how. Hello.
1: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So that's Professor Hwang Seon-yeop. He's teach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t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ll, Professor, Korean has become incredibly popular worldwide these days. So as a linguist, do you really feel that growing interest? 교수님, 요즘 한국어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피부로 체감하시나요?
1: 예.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네. 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0: 아, 네.
1: 더군다나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은 더 없었죠.
0: 그렇죠. So when Professor Hwang was young, he did not see many foreigners around within the country. And he, of course, didn't see any foreigner being able to speak the Korean language.
1: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네. 한국어 말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죠. But these days on the street, he sees so many foreigners who's able to speak Korean.
1: 예, 대학에는 더 많은데요.
0: 네.
1: 1년에 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어학 연수생들이 네.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0: Wow, and in universities, the number is even bigger. Foreign students who come to Korea to universities to study Korean for a language study program is about 100,000 annually.
1: 네. Wow.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에서 예전에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0: 네.
1: 요즘은 한국어 배우는 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0: 와, 정말요? 네. Okay, so even in the States, in universities, the number of students who learn Korean has surpassed those who learn German or Spanish compared to the past. 와, 진짜 놀랍네요. Okay, what a surprise. But you know what? In the past, learners might have known just 안녕하세요 or 감사합니다, these simple terms. But thanks to K-dramas as well as K-pop, foreigners sometimes use surprisingly detailed and specific Korean words. We'll be learning from you over the next 2 weeks. 예전에는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다면 요즘은 드라마나 K-pop 덕분에 한국인도 놀랄 만큼 디테일한 네.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1: 예.
0: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교수님께 한국어 특강을 들어볼 텐데요. What will we be exploring in each of these two sessions? 앞으로 2주 동안 각각 어떤 한국어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1: 예. 오늘은요 네. 한국어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0: Okay, so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the general idea of the Korean language.
1: 예, 다음 주에는 네. 한국어와 관련돼 있는 역사와 문화,
0: 아.
1: 한국어 속에 녹아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And next week we will learn about the culture and history embedded within the Korean language. It's gonna be a fun 2 weeks, so do stay with us today as well as next week. Well, let's begin with Korean on the outside, Korean in the wider world then. 그럼 오늘은 먼저 한국어의 안과 밖, 세계 속의 한국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Now, Korean words have even made their way in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which is something that I'm really proud of as a Korean myself.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한국어 단어들이 대거 실려 화제가 됐잖아요. What kinds of Korean words are now included in the OED?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실제로 어떤 한국어 단어들이 실렸죠?
1: 예, 예전에는 네. 태권도, 온돌, 김치 뭐 이런 단어들이 실렸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한류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막내, 네. 오빠, 언니, 뭐 대박, 화이팅 이런 단어들도 올라가 있죠.
0: So in the past, something related to the culture, for example, 태권도, 김치, or 온돌 were added to the dictionary. But these days, words like 막내, 오빠, 언니, 대박, or 파이팅 are added to the dictionary. 네. 예.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네. 예.
1: 옥스퍼드 사전에 네. 등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올, 단어를 올리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0: So the criteria or the standard in which you can be added as a word o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is quite strict.
1: 예. 그러니까 몇 회 이상 나타나야 된다든지 또는 네.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쓰여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 네. 기준을 다 충족해서 사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it has to appear a couple of times. It has to be used over a few years. So they have those numeric standards, you know, quantitative standards.

0: of the Korean culture has spread and influenced throughout.
1: 순조롭게 쓰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한국 문화가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이죠.
0: So when it comes to the use of words, you just naturally use them. You can't be forced to use a word, right? So all these words that have been added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they have been naturally us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thanks to the spread of K-culture. And that's how significant it is. All right. Well, we also see uniquely Korean expressions like kinship and fighting, like you mentioned, being used outside Korea. 사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국식 영어들 있잖아요. 예. 뭐 스킨십이라든지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이팅이라든지 예. 같은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So what do you make of Korean-made expressions like these spreading into other languages? And 이렇게 독특한 외래어나 표현이 역으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화가 되는 현상도 신기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네. 화이팅 같은 단어는 잘못된 영어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0: 그렇죠. So when we were young, we were taught not to use English expressions such as fighting because it's a wrong expression, basically.
1: 예,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파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와서 우리가 화이팅이라는 말을 만들었었던 것인데요.
0: 아, 네, 네. So in the past. Japanese people used to say "waito," and we brought the language or the expression from there and changed it into "waiting."
1: 근데 요새는 화이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0: 그렇죠. But these days,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is word "waiting."
1: 예. 그래서 심지어 철자도 네. W-H-I-T-I-N-G와 같이 쓰고 화이팅으로 읽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F-I-G-H-T-I-N-G도 올라가 있고 네. 이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people even use it in two different spellings. The first version being W-H-I-T-I-N-G, whiting. And they also have the F-I-G-H-T-I-N-G version. And both of them have been included in the OED. How 네. interesting.
1: 한국엔 F 발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호나 후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그래서 화이팅이라는 단어를 화이팅으로 받아들였고 네. 이게 오히려 세계적으로 역수출되어서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0: So in Korea, we don't have a letter to express or pronounce the F letter F. That is why we change it to like hua, the H pronunciation. And so we read fighting as fighting, and that has been in turn spread to the world. All right. Okay. Very interesting.
1: 예. 그리고 스킨십이라는 단어도 네.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네.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And even the word skinship, it has been spread worldwide through K-content. It's used on dramas, movies, and some Koreans, including Professor Hwang, thought it was an actual English word, but it's non-existent, right?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맥락상 이해를 하고 그렇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예. 사람들이 예. 네,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Yeah, so they understand it based on the context of the K content, understand what it means and start using it. All right. Well, Korea once borrowed heavily from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Western languages. Now Korean is also exporting words of its own, just like that. How significant is that change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옛날에는 우리가 한자나 서양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단어를 이렇게 수출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게 언어학적으로 놀라운 변화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문화가 강한 언어, 힘이 강한 언어가 그 반대인 언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0: 아.
1: 바로 라틴어가 프랑스어나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0: 네.
1: 중세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어가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지금 영어 단어에는 라틴어나 프랑스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0: 맞아요. Actually, linguistically, it's a very simple principle. If the power of the culture is strong and the language is strong, then it naturally influences other cultures and other languages. For example, in the past, Latin heavily influenced French and English as well. And today, many English words come from a Latin word, you know. So it's only natural linguistically.
1: 네. 네. 한국어도 예전에는 중국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1: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0: Mm. So Korean also was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in

0: in the past and in the Goryeo period, it was also influenced by the Won as well. Mm.
1: 예,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만든 나라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원나라 시기에는 몽골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0: And Won, the past country, was actually made by Mongolians, and so the language was influenced by the Mongolian language as well.
1: 그러니까 보람회 할 때 보라라든지 또는 임금님의 식사를 옛날에 수라상 수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0: 네.
1: 수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몽골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0: Oh, for example, there are Korean words 보람회 and 수라상. 보라 and 수라 comes from Mongolian language, the Mongolian language.
1: 예.
0: Interesting.
1: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몽골이나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단어는 거의 없고
0: 네.
1: 오히려 한국어 단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그것은 한국의 힘이 또는 문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0: And these days, we don't really get influenced by the Mongolian language or the Chinese language as much as the past, right? But these days, Korean words are exported worldwide, which means the power of our language and culture has grown compared to the past.
1: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신기할 것은 없는 것이요. 너무나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0: So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it's only natural for this to happen. And so it's not that surprising, is what Professor Huang said. All right. Well, more schools and institutions overseas are offering Korean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too, Professor.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are drawn to learning Korean? 요즘 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정규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곳이 엄청 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독일어랑 스페인어보다도 예. 더 많이 배운다고 하셨는데 세계인들이 it's because they're so into the Korean culture. Because they're so in love with the culture, they want to learn the language too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1: 예. 노래 가사 속에 한국어가 나오고
0: 네.
1: 드라마나 영화 속에 한국어가 나오는데 그걸 자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0: 그래야 더 깊이 알고 예.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So when they listen to K-pop songs or watch K-dramas, they always hear the Korean language, right? So they want to understand that, not through subtitles, but directly to better and more deeply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the song as well as the K-content.
1: 예. 서울대학에서도 썸머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0: 네.
1: 여름 학기 동안 네. 해외 대학생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So in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y also have a summer school program where foreigners come during summer vacation and learn the Korean language.
1: 네. 근데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네.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0: 아,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어에만 국한된 건 아닌 거죠?
1: 영어로
0: 그렇죠?
1: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은데요.
0: 아, 네.
1: 그 중에 선택해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0: 아,
1: 거죠.
0: 네, 네.
1: 한국어 배우는 수업.
0: Oh, so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ummer programs that are provided in the school, but many foreigners choose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 most.
1: 예. 근데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K문화, 그러니까 네. 뭐 K-pop
0: 네.
1: 팬들인 경우가 많아요.
0: Oh, and those who choose to listen to this, take that program,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y're often fans of K-content or K-pop. 그렇군요. 확실히 이 문화랑 언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They're very inseparable,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I think. All right, well, I heard some foreigners are fascinated when they first see the Korean spelling of Switzerland or Suisse in Korean, right? So why is that, Professor? 외국인들이 한글을 처음 볼 때 스위스라는 한글을 보고 감탄한다던데 왜일까요, 교수님?
1: 예, 한글은 2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0: 네. So there are 24 letters in the Korean language writing system.
1: 근데 문제는 이 24글자를
0: 네.
1: 알파벳처럼 풀어서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0: 네.
1: 하나의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0: 네. So with these 24 letters, unlike the alphabet where you line them up to create a word, Korean, we have the consonants and vowels and you group them together to create one syllable and add them up to create different words.
1: 그래서 얼핏 처음 보시기에는 한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0: So at first, the Korean language or the writing system may look really complicated, but if you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then it's quite easy to understand.
1: 네. 근데 한글을 그런 구조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글

0: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죠.
1: 아, but if you don't know that principle as a foreigner, each of those syllables or the letters and even the whole word may look like an image or a picture.
0: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경우에 그 모양을 연상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네. 그게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아. So that is why for some words, they sort of remind them of the image of that word. So that is why they find it interesting. For example, 스위스, it sort of looks like the mountain too. 스위스도 뭔가 산맥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네. All right. Well, why then? We also see funny cases, you know, where learners visually misread Korean words because they look like images, like seeing 신라면 or 갈아 만든 배 a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hat gives Hangul such a distinctive visual, almost picture-like quality?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이 신라면을 뭐 풀라면이라고 읽는다든지 갈아 만든 배를 갈아 만든 IDH라고 읽는다든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글자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예술이나 이렇게 그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직관적인 조형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0: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과 몸을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림처럼 느껴지고 이미지처럼 느껴지니까 자기가 아는 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자 외울 신자를 모르는 사람이 풀어 읽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유희 장난하는 것은 한글에도 얼마든지 있고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So the Korean writing system, you write different syllables and words using the consonants and the vowels, right? And so you can create different letters, syllables, and words which look very different and very like images and pictures. And people, if they don't know how to read that, they just try to read it based on their own knowledge, which is why they read the 배 as IDH, whatnot. And in fact, something like this happens within Koreans as well.
0: 예, 그래서 멍멍이를 글자를 바꿔서 댕댕이로 읽는다든지 또는 문자는 뒤집어 읽으면 곰이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뭐 이러니까 앞뒤를 바꾸나 좌우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죠.
1: 아, 그렇죠. For example, when we write 멍멍이, which refers to a puppy, if you look at the 미음, you could sort the writing itself. You could sort of read it as 댕댕이 as well. And the word 문, which means door, if you flip it around, you can read it as 곰, which means bear. So we play around with existing words like this to read them differently and make them sound different, pronounce them differently. All right. Well, beyond its appearance, Hangul is also famous for the science and philosophy behind its design. Could you briefly explain that? 이렇게 글자 모양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 그리고 철학도 대단하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예.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지구상에 쓰이는 다른 문자들은 대개 기존에 존재하던 오래된 문자들을 변형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1: So many of the language and writing systems that exist in the world today, they have been transformed or changed from the existing forms of the past.
0: 근데 한글은 기존에 존재하던 문자를 베낀 것이 아니라 아주 독창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졌죠.
1: But when it comes to Hangul, the Korean writing system, it didn't copy any of the existing past languages, but it was originally created.
0: 예. 우선 자음 글자는 인간의 발음 구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1: Oh, and the consonants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they're related to the pronunciation structure.
0: 예. 그리고 모음 글자는 동양 철학의 원리로 반응해서 만들었어요.
1: And the vowels that we use, they reflect the Eastern philosophy.
0: 예. 우선 자음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니은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영어 N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죠. 예,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느느느 해보시면 알겠지만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1: 그쵸.
0: 그래서 이 모양을 흉내내서 니은 글자를 만든 거예요.
1: So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the consonants, let's take 니은 for example. It sounds like the N, right? 니은. When you say 느느느, pronounce it, the tongue hits the top of the mouth and it sort of looks like this. Which makes 니은, okay? That letter, the consonant.
0: 예.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 드, 트 이런 것들인데요.
1: And there are different consonants that sort of sound like the

0: niun and have the tongue placed similarly. Those are niun, tigut, and tiu, nu, nu, nu, tu, tu. So N, D, and T.
1: 근데 그 니은이란 글자에 획을 하나 추가해서 디귿자를 만들고 디귿이란 글자에 획을 추가해서 티귿자를 만들었죠.
0: 아, but the tu and the tu, they sound stronger than the nu, right? So one extra line was added to the nu. So on top of 니은, another line to make the 디귿, right? The D sound, and another line in the middle to create the 티귿.
1: 예. 현대 언어학자들도 인간의 자음을 나눌 때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나눕니다. 즉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소리 내는가.
0: Ah, so that is the basic principle. In which form the tongue makes the sound and in what method the letter makes the sound. These are the two principles that are used to create language.
1: 네. 이 두 가지 원리만 알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글이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0: Okay, so based on those two principles that I just said, you can basically understand every language in the world, and the Korean writing system was made based on those two principles. How the sound is made and in what method the sound is made.
1: 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아주 과학적인 문자라고 설명합니다.
0: And so linguists around the world think that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writing system is very scientific.
1: 근데 모음자는 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동양 철학적 원리, 네. 즉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의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의미를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0: 아, but the vowel has been made differently, not based on the sound and the pronunciation, but based on the sky, land, and human, based on the Eastern philosophy.
1: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네. 아레아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동그랗게 점을 찍는 글자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하늘을 본뜬 것이고요.
0: 네.
1: 으라는 문자는 땅을 본뜬 것이고 네. 이라는 문자는 사람을 본뜬 것이죠.
0: 아, well, we don't have this vowel anymore. But in the past, there was a circle, little dot that we called area that represented the sky. And we have the u vowel, right? That is the land and the e vowel, which is the human.
1: 예. 그리고 나머지 모음 글자들은 이 세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0: Oh, and the other existing vowels, they were created by combining these three vowels.
1: 예.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모음이라도 이 세 개의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휴대폰 입력 방식에 네. 이 세 개의 보통만 가지고 모음자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네요. 예. So because you can make any sort of syllable or word using these three vowels, it was pretty easy. And we used to have a very unique way of texting in the past, a texting system, which you can use just these three vowels to create all different words.
1: 예, 그래서 천지인 방식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0: 맞아요.
1: 키보드 형태가 바뀌어서 이제 그 필요성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0: 네. 예. So in the past, we used to have our own sort of texting pad called the 천지인, not the keyboard style, where we use like these vowels and the different consonants. But these days, we mostly use the keyboard style commonly. 예.
1: 어쨌든 한글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네. 가능했던 것이죠.
0: Oh, okay. And that was only possible because the Korean writing system had its own rules and followed a very rational sort of structure.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the talk with Professor Hwang,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가나다라 마바사 Password by 양준일. Stay tuned.

0: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1: 나도 몰라. 어머, 저 리베카 아니야?
0: 뭐? 리베카가 누구야?
1: 왜? 가수 양준이 몰라?
0: 아우, 반만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
1: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멋있어. 어, 뿅다.
0: 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
1: 그럼 어때? 난 좋기만 하더라.

0: after listening to Kanadara Mabasa Password by Yang Junil. Now,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visit our website to join our survey. It will be of a lot of help and support. Now, with that, we'll continue our conversation with Professor Hwang. All right, so Professor, when King Sejong created Hangul, I heard it was designed to represent not only Korean sounds, but also Chinese pronunciations, regional dialects, and even foreign sounds. So was Hangul unusually forward-looking for its time?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 우리 말뿐 아니라 중국어 소리나 또 시골 사투리, 외국어 발음까지 다 적을 수 있게 설계를 해뒀다면서요. 예. 네, 세종대왕님이 이미 미래를 내다보셨던 걸까요, 교수님?
1: 예. 세종대왕께서는 네. 한글을 만드실 때 네. 인근 지역의 언어라든지 또는 우리말의 사투리까지도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당시 중앙어, 서울말만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을 다 외국어라든지 사투리까지도 적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던 것이죠.
0: So King Sejong, he actually studied the languages of nearby regions and even the Korean dialects and foreign languages as well so that the Korean writing system or Hangul could be used to present or represent all of these different languages.
1: 예, 특히 중국 한자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0: 네.
1: 근데 한자음도 중국에서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 다양한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적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0: And King Sejong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Hanja,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and he did research, he studied them a lot and thought about how those could be written and pronounced, expressed with the Hangul.
1: 예. 그래서 그러한 공부와 노력의 결과가 한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0: All right. So based on all those deep research and study, he was able to create the Hangul, which was quite forward-looking. All right. Well, today Koreans even play with consonants and vowels online to create Korean-only codes that translation tools cannot easily understand. As a linguist, what do you think when you see these creative variations of the Hangul?
2: 덕분에 후손들인 저희가 해외여행 사이트에서 외국인 리뷰 번역기가 못 알아듣게 뭐 받침이나 모음을 바꿔서 쓰는 우리 한국인 전용 암호 표기를 창조해서 SNS에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국어학자의 눈으로 이런 기발한 변형 표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예. 우선 이것이 가능한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모아쓰기 방식, 아까 말씀드린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는 방식에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띄어쓰기에 있습니다.
0: So basically, this is possible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of all, because the syllables are grouped together to create words. And secondly, because we space out different the words.
1: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0: 네.
1: 지금은 이제 단어별로 띄어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 네. 글자씩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절, 음절을, 그러니까 전체 단어를 네.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0: So in the past, there was no spaces. There were no spaces. But nowadays, we put spaces in between the words, right? So when you look at the words and the writing, you don't read each syllable one by one, but you look at the word as a group, one group.
1: 예, 그래서 음절별로 모아 쓰고 어절별로 띄어 쓰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글자가 바뀌어도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0: So because we have the spacing out based on the different syllables, even if a few syllables have been changed within that same word, it doesn't really matter and it doesn't really bother you when you have to read that word because you read it as a group.
1: 예. 그래서 문맥상 아마 이런 뜻이야라고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읽어버리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역효과도 나타납니다.
0: So you just sort of guess that this word, even though the syllables, they're not in the right order, is the word that you are thinking. But because of that sort of way of reading,
2: There are some side effects too.
1: 예, 처음에 이런 뜻이야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 잘못 읽었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2: 맞아요.
1: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2: 네, and there are times when you misread and misinterpret some words because you look at a word like an image, like a group. You thought it meant this, but later you find out that it was a different word, for example.
1: 그래서 이런 현상이 꼭 좋은 장점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한글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2: So you can't always say that it's a advantage, an advantage of the language, but it is just a characteristic of the language that we use. All right, well, one of the biggest pronunciation challenges now for Korean learners is hearing the difference between words like 달, 딸, 탈, and 방, 방, 팡. You know, 외국인들이 제가 방금 말한 이 발음들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제일 좌절하는 발음인데 다 똑같이 들린다고 해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음의 구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언어마다 네. 자음과 모음의 수가 다릅니다.
2: 네.
1: 그래서 음성적인 측면, 사운드의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그것을 해당 언어마다 구획해서 인식하는 걸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폰이라고 하는데 폰올로지요, 음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음운의 경우는 언어마다 인식하는 단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영어의 F 소리와 P 소리는 다른 소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2: 아, 그렇죠. So different languages have their own consonants and vowels, and there's what's called the hone, the sound, different sounds, and in the English. Language, there are the alphabets F and P, right? There are different letters that sound differently, but Koreans cannot differenti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easily.
1: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F와 P를 구별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2: And those who are used to the English language, they might find it weird that Koreans can't differentiate the sound between an F and a P.
1: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소리로 배웠기 때문에
2: 그쵸.
1: 구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2: Oh, but Koreans ever since they were young, they were taught that these sounded the same, you know? That is why they're unable to differentiate it.
1: 그래서 영어를 학습할 때 대단히 유의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죠. 발음 연습을 해야 되고
2: 맞아요.
1: 듣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2: 네. So when we learn the English language, we have to be very very specific and careful with these two letters, the F and the P, in terms of how we pronounce it and yeah, read it.
1: 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한국어의 즉 달, 탈, 딸 하는 문제입니다.
2: 네. And the other case around, the other way around would be foreigners learning the Korean 달, 딸, and 탈.
1: 네. 한국어의 디귿 발음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영어의 달, 그 D 발음과는 다릅니다.
2: 네. So the 디귿 in Korean, the D, is actually different from the actual letter D in the English language.
1: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발음하는 디귿 소리가 달 할 때 그 소리가
2: 네.
1: 영어에는 T 소리에 가깝게 들린다고 해요.
2: And so when Koreans say 달, to English speakers, it sort of sounds like T, 달. 달, 탈. Can you see the difference?
1: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과 탈이라고 할 때 훨씬 그쵸. 더 힘을 줘서 발음하고 다른 소리고
2: 네.
1: 또 경음으로 묻는 딸도 있기 때문에
2: 네.
1: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이죠.
2: But to Koreans, 달, 탈, and 딸 are three different pronunciations because they become stronger. With 달, it's just a soft D, 디귿, and then 탈 is a stronger sound that sounds more like a T. And then there's the double D, 딸. So these are three different pronunciations.
1: 영어의 버스를 한국 사람들은 다 버스라고 발음합니다.
2: 네.
1: 현실 생활에서는.
2: 네.
1: 근데 한국에서는 비읍과 쌍비읍은 전혀 다른 소리니까
2: 네.
1: 버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2: 네.
1: 근데 영어에서는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Oh, okay. And Koreans read the word bus as 버스, you know. But in Korea, the 비읍 and the 쌍비읍 are different pronunciations, 부 and 뿌, right? But in English, the B is just one B. It sounds 네. the same. So it's not, it doesn't matter if you read it as bus or bus, bus.
1: 예.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해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2: 네.
1: 원 달러를
2: 네.
1: 원 달러라고 한국 사람들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 네.
1: 아마 뭐 전 세계에 달러로 발음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한국 외에도.
2: 네. So one example that Professor Hwang gives to his students is the word dollar. Koreans tend to say one dollar as well, but he's pretty sure that some other languages in the world pronounce it as dollar rather than dollar.
1: 예, 영어에서는 달이라고 하나 달이라고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나 달러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2: 아, because in English, saying dollar and dollar, it's not too much of a problem. So it's okay, basically.
1: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게 발음한다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2: 그쵸,
1: 아니에요.
2: 단어 자체가 바뀌는 예, 건 예. 아니니까. So it might sound a little weird if you say dollar instead of dollar, but the word itself doesn't change. So it doesn't matter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1: 그런데 예. 가령 한국어를 말할 때 달이라고 말할 걸 딸이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2: 그러게요. But in Korea, if you have to say 달, you have to say 달, not 딸, okay? They're different.
1: 예, 그러니까 예쁜 달과 예쁜 딸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2: 그러게요. So saying a pretty 달 and pretty 딸 are different because 달 it means a moon and 딸 means a daughter. So you hav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pronunciations. 예.
1: 이와 같이 외국어를 배우려면 그 해당 외국어에만 있는 발음을 공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언어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So it's not easy to try and pronounce certain letters and pronunciations that only that language has, but all languages around the world have these unique sounds.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ake it in. And yeah, it's just difficult learning a new language,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Well, some foreigners also say spoken Korean sounds almost musical or rhythmic, like rap even. Is there something about Korean that creates that impression?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으면 교수님, 노래나 랩처럼 이 라임, 운율이 살아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1: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들을 때 라임이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껴지고요. 프랑스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 네.
1: 네. 한국어도 발음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그렇죠. 네. Well, to Professor Hwang, he said that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French language

0: French and Chinese sound a lot more rhythmic, but I guess foreigners think Korean sounds quite rhythmic too because it has a certain way of pronouncing the language.
1: 예. 그래서 뭐 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한국어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느끼시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0: Okay. So it's a matter of impression, like how people feel about the language. So it's not really a characteristic of the language, but how people perceive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well,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perfectly into Korean, into English as well. And as a translator, I face those moments quite a lot too. And that includes sound symbolic words, as well as words like 푸르르다, 서운하다, and 섭섭하다. 한국어에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의성어나 의태어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푸르르다,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같은 말도 있는데요. Why has Korean developed so many words for such subtle shades of emotion and feeling?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나누는 단어들이 발달했나요?
1: 세상의 모든 언어는 네. 그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요. 네. 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0: So all languages in the world, they reflect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 country, and they of course reflect the society.
1: 예. 그래서 그냥 영어의 어떤 단어도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한국의 어떤 단어도 영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한국어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쵸.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ll right. So it's not just the Korean language. Some of them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Some English words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Korean, and it's the same for all different other languages as well.
1: 근데 한국어는 유독 색채어가 좀 네. 독특하게 발달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색깔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은 많지 않은데
0: 네네.
1: 그러니까 푸르다, 붉다, 희다, 검다, 노랗다밖에 없거든요.
0: 네네.
1: 근데 문제는 예.
0: 오케이. And when it comes to expressing colors in Korean, they're quite unique. There's like 푸르다, 희다, 네. not that many. 예.
1: 근데 문제는 푸르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퍼렇다, 파랗다, 시퍼렇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하나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게요. 예. So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expression of blue, like it could be 파랗다, but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xpressing the same blue. It could be 파랗다, 시퍼렇다, 푸르르다, what not.
1: 예. 가령 한국 사람들은 산도 푸르다라고 하고 네. 하늘도 푸르다고 해요. 푸른 산, 푸른 하늘.
0: 그렇죠.
1: 근데 영어로는 그린과 블루로 다른 것이죠,
0: 네.
1: 사실은.
0: So for example, Koreans, we say the mountain is 푸르르다 and even the sky is 푸르르다. The same word. But in English, you would say the mountain is green and the sky is blue, 네. right? They're different color words.
1: 그러니까 영어는 그린과 블루가 나눠졌으니까 영어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어는 푸르다 말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니까 그간에서 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0: 그러게요. 예. You may think the English language that has the green and the blue may sound complicated at first, but in Korean, we change the same word 푸르르다 into different forms, so that could actually be more complicated if 예. you think about it. 예.
1: 그러니까 네. 언어마다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Alright. And it's basically, Professor Huang said, different languages have these different characteristics, just like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language has a quite unique way of expressing different colors,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Professor. Time really seemed to have flown. 교수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다 못했지만 예. 다음 시간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1: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네요.
0: 그렇죠.
1: 예.
0: All right, time really did flew, but we do have next week to talk mor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riting system. Well, how did you feel today? 오늘 어떠셨나요? 함께 하신 소감?
1: 예, 외국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네. 많이 떨리고 힘들었는데 DJ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반가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말씀을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크런처들도 오늘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Alright, so he said it was his first time saying hello to the global listeners, you crunchers, but he did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we, all of us, learned quite a lot from him today, right? Well, do join us again next week for more o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riting system. We'll have to wrap up right now with our last song, Windy Day. This is by Oh My Girl.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Bye-bye. Keep crunching.
1: Crunching.

0: Arirang.
1: Arirang.
2: Arirang.
3: Radio.
4: 1, 2, 3, 4.
2: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Jingle My Star, and they're back in the studio. We got Wee Wee here on Yes Hill.
5: Yes Hill.
2: 자, 둘, 셋.
6: 자, 인사해주세요, 둘, 셋.
7: 오늘 Yes Hill 위입니다.
8: Wee Wee is back.
2: Yeah, Wee Wee is back. 자, 한 분씩 누가 우리 혜철 씨부터 해줄 거예요? 인사?
9: 네.
2: 개인 인사?
9: 네.
2: 해줘요.
9: 안녕하십니까, Wee Wee 메인 보컬 신혜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위웨이 메인 댄서 오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2: 예.
11: 네, 안녕하세요. 위웨이의 메인 래퍼 아오입니다.
2: 와~
12: 안녕하세요. 위웨이 리더 맡고 있는 시오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위웨이 메인 댄서 료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위웨이 메인 보컬 린타로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위웨이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맡고 있는 동현입니다.
2: 멤버들 잘 지냈어요?
7: 네. 예~
2: 이번 컨셉 너무 멋있던데?
7: 아, 감사합니다.
2: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10: 전에 앨범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2: 맞아요. 완전 다른 느낌.
10: 그쵸?
2: 완전 다른 느낌. So yeah, the concept I'm really loving the

0: 저는 요즘 들어 부쩍새로 이제 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들여다보는 거에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거에 많이 시간을 쏟고 있어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1: Okay, so fans, beware. 동현 says that he's been going on social media and checking everything you guys are talking about. So he's not sure if you guys are gonna like it or not, but he's been really enjoying what you guys post and stuff like that on social. So he's been watching you guys. So just an FYI for that. 다른 거, 오프일 때 뭐예요? 드라마 봐요, 운동해요, 자요.
2: 게임
1: 게임 무슨 게임? 온라인 콘솔 핸드폰
2: 온라인 게임
1: 온라인 게임
2: 새로 좀 빠져가지고
1: 오오오오
2: 시오랑 같이 하거든요.
1: 오 네네네네네
2: 그래서 오프일 때는 가끔 머리도 식힐 겸
1: 오 네네 좋죠.
3: 맞아요, 하고 있어요.
1: 어어 총 쏘는 게임인가요?
2: 총 쏘는
1: 돌아다니
2: 게임.
3: 네임을 얘기해도 되나요?
1: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
3: 아 그러면은
4: 발로 하는 게임?
3: 네, 발로란땡이라고 있어요. 그런 FPS 약간 조금 근데 약간 사실화가 아니라 좀 애니 느낌의 그게 있는데 그거 요즘 빠져가지고
1: 오케이
3: 네.
1: 오
3: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서 풀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에이 게임이 한두 시간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3: 네네네
1: 있어요. Okay,
3: 네.
1: so Haechan and Sio are online gamers. The one that they do is not necessarily like very realistic. It's more of like an animation type of side, and they've actually been really enjoying that. So they will take a few hours of the day to go and you know just relax a little bit and play a few video games. And video games are actually extremely healthy for one's brain, especially if you want to rest a little bit. So good thing to do. For those of you who, whenever you guys are off,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try to do as a group together? 오프일 때 혹시 팀으로서 뭐 몇 번에 한 번씩 만나서 뭘 한다든지, 식사 정도는 꼭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에는 간단하게라도 약간 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5: 저희 숙소에 살고 있는 멤버들은 가끔 가게 가서 좀 먹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1: Okay, so are you saying that for any of the members who are living in the dorm, they like to, you know, get together, either go out and eat or something like that. So that's kind of their little ritual if they have as well. Is there a TMI from one of your members that you guys have never talked about but you would love to say now?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3: 네.
1: 지금까지 나만 알고 있었던 멤버의 TMI인데 한 번 정도는 공개하고 싶다 하는 TMI가 하나 있을까요?
3: 멤버의 TMI?
1: 네,
0: 멤버의 TMI인 거죠?
1: 그쵸?
0: 저가 있는데요.
1: 오케이, 동현 has one.
0: 이게
3: 근데 동현이가 얘기하면 좀 무서워.
0: 아니, 진짜 많이 이렇게 잘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이제 의상을 입으면 료랑 우석이가 좀 배가 보이는 의상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사실 타로랑 시오도 복근이 있거든요. 몸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잘 안 보여주는데.
3: 아니요.
0: 나 봤어. 저번에 연습실에서 봤어. 연습실에서 봤어. 타로도 복근이 있고요. 시오도 있고요. 항상 그 둘이 좀
1: 부담스럽게
0: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둘도 조금 시원한 의상을 입어봤으면 좋지 않을까.
4: 여름에 완전 이렇게 입으면 시원해요 진짜. 이거 입어보시기를.
3: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 감동하나.
1: So, Dongyeon was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Ryo and Usak, especially for this time around, they were able to show off their midriffs a little bit more. But he's saying that we have a few other members that actually have some abs that could be shown to the world. And that would be Tano and Shion. And she's like, huh? No, wait, what? He's kind of freaking out over here that we might make him show us. But yeah, he's referring to the members that they definitely have that. So hopefully later down the line, we can see this a little bit more. 우리 다음 키워드 들어 넘어가야 되는데요.
3: 네.
1: Let's see here. 류씨, 우리 다음 키워드 뭐 할까요?
6: 네.
1: 키워드 made in flight 아니면 위웨이 사용 설명서.
6: 사용 설명서.
1: 와우. He's gonna do our user manual. 자, 이거는 진짜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뭐 방송국이 됐던 밖에서 됐던 만약에 우리 멤버분들을 만났을 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무슨 얘기하면 금방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음악 얘기.

0: 얘기, 춤 얘기, 요즘 트렌드 얘기, 음식 얘기.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동현이만 얘기하면 동현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칭찬 한 번만 해줘.
2: 아 그럼 진짜 너무 좋죠.
1: 네. 오늘 얼굴 너무 예쁘시네요.
2: 와 진짜 특히 얼굴 칭찬 받으면 네네. 저는 바로 다 줘요. 마음을 다 줘요
1: 바로.
2: 진짜.
1: 약간 이러면서 모든 걸 쏟는 느낌.
2: 다 쏟아 보여요.
1: 네네.
0: Okay, that's so cute. So she was saying that if you want to get close to 동현, all you have to do is compliment him. If you compliment him about something about his face, he looks pretty today, he looks good looking today, his makeup looks good today, anything about his appearance, he like melts into your hands. So if that is a way that you want to get close with him,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you could think about. 또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좀 친해지는 방법?
3: 그 린타로가 먹는 것 온전 좋아해서 네. 맛있는 거를 사주면
0: 오 맛있는 거 사주면 네,
2: 사주면이야?
4: 이게 같이 먹으면
2: 사주면 또 사주면 친해지는 거야?
0: Okay, food. So Rintaro knows this. Rintaro loves food. He's a foodie. So if you buy him food or eat with him, then he will definitely be able to get close as well. 그러면 멤버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1: 네.
0: 게임?
1: 게임도
0: 게임?
1: 하고 네.
0: 또 뭐 있어요?
1: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이제 한번 먼 산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0: 아, 약간 네, 멍 때리고.
1: 네, 네. 네, 네.
0: Oh, okay. See you gaming because we talked about gaming earlier, but also just kind of like zoning out and staring off into space is something that helps him. 또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있어요?
5: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일본 애니를 많이 okay. 봐요.
0: Okay. Oh, he likes animations. So he just he'll turn one of those on and then he'll tend to watch it.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아니면 옛날에 봤던 거 그냥 또 틀어 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5: 근데 새로운 거?
0: 어, 새로운
5: 좋은
0: 거.
5: 거 같아요.
0: Oh, okay. So okay, so I was asking does he like watching newer ones or does he like to just kind of turn on one that's very comforting that he's watched like a bazillion times? He's like he actually likes newer ones. Oh, that's very interesting to know. Okay. 다른 멤버들 있어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6: 저는 운동.
0: 운동
6: 같은 거 하는 정도?
0: 그래도 대표님이 운동 얘기를 해서 다행이네요.
6: 그때 이후로 좀 빠지지 않았나 싶은 느낌.
0: 오케이. 우성세 said working out actually has been something that he's been enjoying. And I was like, oh, then I guess your CEO asking you to work out a little bit more has been helpful. He's like, he thinks that that was kind of a turning point. He was able to do something,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thanks to that. 우리 다른 멤버분들 뭐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7: 저는 근데 역시 그 먹는 거 그때. 아.
0: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특히 한국은 매운 거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가 있잖아요.
1: 맞아.
0: 어떤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풀려요? 뭐 느끼한 거, 단 거, 매운 거.
7: 와, 저는 약간 그냥 맵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이제 좀 달달한 뭐 바나나 우유나 이런 거 먹고
2: 맞아.
7: 자면은 약간
5: 많이 본다.
7: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스트레스 없어.
0: So in Korea, a lot of times people refer to eating spicy stuff to kind of get the endorphins going. So that's why it's like a part of the culture. So I was asking you if it has to be spicy. Does it have to be, you know, something that's really heavy? Or do you like sweets? What do you like? He's like anything that he's craving at the moment, plus a little bit of a dessert, like, you know, anything sweet to kind of follow it up. Then the next morning he wakes up without any stress whatsoever, which is a great thing to think about. Another listener question that came in. How do you approach people when you want to get close to somebody? 자,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네. 멤버분들이 네. 반대로 누구랑 친해질 때 어떻게 먼저 다가가요? 이제 뭐 대기실이 됐던 아니면 이제 뭐 음방이 됐던 이렇게 좀 아니면 뭐 그냥 뭐 스타일리스트가 됐든 그냥 누구든 이렇게 좀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먼저 네.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눈치 줘서 다가오기를
1: 어떻게 그거는 좀 어렵다. 능력 눈치를 이렇게 주면 다가오는 게
0: 극 아이신 분들 은근히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뭔가 말은 걸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으니까 약간 구석에서
6: 네, 무서울 것 같은데.
1: 그거 근데 좀 배우고 싶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하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긴 한데 저는 그 직업군에 맞게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뭔가 스타일리스트 분이시면 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면 이 의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가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메이크업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어디를 하면은 더 좋을까요?

0: Yeah.
1: 그거 라이브였어요. That was live. They just sang that live. That was not the CD. CD 아니었어요.
2: 아,
1: that was an amazing live performance. We have WeWay the studio, and we are getting a lot of messages dropping by. Woohoo! Is dropping by in the chat. That was such a great live performance. Yes, it was. So as we continue on with the interview,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continue to send those in. It is time for part two, which is our silliest question. So let's dive straight into that. 자, 슬슬 또 질문 타임이 다가왔어요.
3: Yeah.
1: So we have Shio's question first. Which member do you think would leave you behind if you saw a zombie is coming?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는데 네.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멤버 누구예요?
2: 저요?
1: 그러니까 본인을 버리고 먼저 도망갈
2: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멤버?
1: 좀비가 나타났어요. 이제 본인을 버리고 먼저 도망갈 것 같은 멤버요.
2: 전우석?
1: 아니,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니,
4: 속마음으로 저는 아, 나는 절대 안 고르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씨 저를 찍으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2: 본인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분인 것 같은데
0: 저희가 그 네. 일본에서 엄청 무서운 공포의 집 이런 데 가셨어요.
1: 네네네 가셨어요.
0: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간 친구가 우석.
1: 오케이 오케이. So 시오 Shio chose Usopp, and Usopp was like, wait, what? And he was just like, in his head, he was like, oh, I'm not going to get chosen, but he was chosen, and so it kind of threw him off. So apparently, we got even from Hechan saying that, Hechan was saying that they were in Japan, and they did this like haunted house type of thing. Out of all the members, Usopp was the one that ran away the first one. So that's why he was probably chosen for that. Okay, Usopp, you're the next one.
0: Right.
1: If you could read this member's thoughts all day today, who would you choose? 오늘 하루 동안,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한 멤버의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멤버를 고르시겠어요?
4: 와...
1: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들리는 거예요.
4: 그냥 쭉쭉쭉쭉.
1: 그냥 쭉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4: 약간 그럼 알 수 없는 멤버를 고르고 싶은데 저는 타로?
1: 어 타로?
4: 약간 타로를 고르면은 형들이 진짜? 놀릴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5: 속으로 욕하고 있는지
4: 하는지 뭐 어떤 거라든지
5: 진짜 재밌어 하고 있는지.
4: 저 형이
2: 저 형 내가 죽인다. 어.
0: 궁금해. 제일 궁금하긴 해.
4: 알고 싶어요.
1: 오케이. So he chose Taro, and the reason is because he's really curious because he apparently gets teased a lot from the members, and so he wants to know what he thinks when he gets teased. If he's like plotting his vengeance, or if he's just kind of enjoying it like the rest of the members are.
2: 저 하나 타로한테 그냥 질문 나와서 궁금한 거 있는데 okay. 솔직하게 많은 형들이 타로를 막내니까 좀 놀리긴 하거든요.
1: 네네.
2: 진짜 솔직하게 저 형은 내가 저 형보다 형이었으면 진짜 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6: 진짜 없어요.
1: Oh, okay. Oh. So he's never thought that the teasing got so bad that he would rather be older than that any of the members. He's actually never really. Yeah, he's never really gotten that far into it. Okay. Ryo, your question is who do you feel the member would follow you if you went to the hospital because you're sick or hurt? 본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네. 이 멤버가 너무 걱정해서 같이 갈 것 같은 멤버. 제일 먼저 같이 갈 것 같은 멤버.
5: 정해져 있는 얘기잖아.
1: 료씨 안 봐도 돼요. 그치? 솔직하게 누구? 동현 씨 안 봐도 돼요. 누구예요?
4: 나?
0: 아니, 동현이 막상 귀찮아서 안 가요?
5: 야 아니야 진짜. 야 너.
2: 오케이 오케이.
5: 저 진짜 좀 가준 적도 있는데 나 진짜.
1: 오케이 자 료 씨 누구예요? 만약에 료 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뭐 이런 멤버 누구예요?
4: 나 걱정 진짜 잘해주는.
7: 다 해주실 것 같은데.
1: 네.
7: 다 타로.
1: 어 타로. 오, 오케이. So, 동현 다르 was him.
2: 야 근데 너 웃긴다. 너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같이 가져왔는데.
0: 이게 잘해줘봐. 내가 진짜 기대해봐. 너 진짜 기대해줘.
1: So 동현 so 동현 got upset. Now she was just like, when you lost your phone, I helped you with that. So all the the members are starting to show their true side, but he did choose Taro in that situation. Okay, Taro, I need to ask, out of all the members, who's the most different or pro at office life when it comes to charming the managers or the CEO? 매니저님이나 대표님한테 애교

0: 친구가 가장 많거나 좀 사회생활 만렙 멤버. 그러니까 우리랑 있을 때 다르고 대표님이나 아. 매니저님 오면 엄청 잘하는 멤버 있어요?
1: 잘하는 멤버.
2: 엄마 왜 나를 봐?
0: 동현 씨. 동현 씨? 네, 오케이.
3: 좋은 거예요. 좋은 거.
0: 좋은 거예요. 좋은 거.
2: 근데 저는 앞뒤가 항상 똑같아요.
3: 앞뒤가 다른 게 아니야.
2: 그래 나 잘해 나는.
0: 그래서 so, 동현 he's the same through and through. So 동현 was chosen. Okay. 자, 동현 씨 your question is the member you tell your secrets by mistake. 멤버 중 내 비밀을 실수로 가장 잘 폭로할 것 같은 멤버.
2: 제 비밀을 어. 폭로할
0: 그러니까 동현 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말을 한 비밀인데 이 멤버는 말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거를 그냥 실수로 어 동현이 그렇잖아요 동현이 형이 그렇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실수할 것 같은 멤버
2: 저는 타로 아니면 혜천이
0: 혜천 씨가 갑자기 왜요
2: 타로 아니면 혜천이가 제일 좀 이게 진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0: 아, 아 오케이.
2: 약간 이게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0: 오케이, so Taro or Haechan, he feels that both of them would do this really like not noticing that that kind of just happened that way. Okay, Haechan, you are next. 네. 왜 Haechan 씨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The member you choose to walk around hand in hand for 24 hours. 24시간 동안 이 멤버와 무조건 손잡고 다녀야 된다면? 오.
3: 24시간
0: 계속
4: 잠잘 때도 잡고 자야 되는
3: 땀 나겠다 땀 나겠어
0: 24 hours you have to hold this
2: 그럼 이거 선택받은 멤버 이제 퇴근하면서 같이 손잡고 나가기
3: 동현이는 원해서 얘기하는 거야
2: 골라주면 좋지
3: 좋죠 좋죠
5: 근데 제가 일단 손에 땀이 많아서
0: 괜찮아요 그래도 골라야 돼요 So he's like oh I have sweaty palms it's like no you still have to choose
3: 제 피부가 좀 건조하긴 해요.
4: 딱 맞네요.
3: 저 건조 출신이라.
5: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현이를 뽑으려 했으나 네. 근데 전 시오로 하겠습니다.
0: Okay, he was gonna choose 동현, but he's gonna choose 시오 now because 시오 said like I have pretty dry hands. So if you have sweaty hands, I can help. Aoi, you're the last one to look at the question for today. If you were to become a personal manager to one of the members, who would you like to take care of? 갑자기 내가 한 멤버의 매니저, 개인 매니저가 된다면 누구 담당하고 싶어요? 와,
6: 시오연.
3: 너 왜?
2: 와 진짜?
6: 그 하고 싶은 욕심이나 그런 걸 많으니까 매니저를 하면은 저도 네. 재밌을
0: 같이,
6: 것 같아서.
0: 오, okay, so he chose you, and he says the reason is because he's really driven, and he feel that it would be a lot of fun to work with an artist that was so driven as a
2: 약간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구나.
3: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 고생하는 스타일이네.
3: 나 잘해요.
0: So he's gonna. So I was saying that I was somebody who likes to work hard for their stuff. So we're gonna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because we have a really fun game in store for part three. So stick around for that. In the meantime, though, Kick It is the track. And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we'll be looking at those coming up next.

0: Cheque.
1: Hi,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2: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3: All right, it's time for our relay drama in part three as we continue to have Weiwei in the studio. So the members are going to take this and pull one of these, and then they're going to read it, and then they're going to act accordingly to whatever situation it is. And I am going to go from my back. Haechun, she's going to go first.
4: Okay. 옆으로 넘겨요.
3: Everybody can pick one.
4: Okay.
3: 해찬 씨, 뭐라고 나와 있나요?
4: 읽어주시면 돼요.
5: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몇 층 가세요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저도 몰라요라고 대답한다. 그때 나의 한마디.
4: 그때 나의 한마디는?
5: 우리 집 가세요.
3: 그렇습니다. So he was in an elevator, and you asked the person what floor they're going to, and they're like, I don't know. And then he said he would answer as, Are you going to my house?
4: Okay, Usak, what about you?
6: 내 피 같은 비상금을 몰래 훔쳐 가려다 나와 눈이 딱 마주친 멤버. 그때 나의 한마디는? 한 70대 30?
3: Okay, so he was taking out his emergency stash of cash, but he was able to match eyes with his member. What is he going to do? He says, 70-30? So he's going to split the money. Okay, Aoi, you ready? 뭐예요?
7: 미용실에서 다듬어,
4: 다듬어 달라고
7: 다듬어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머리가 바짝 다 잘려 있다.
6: 바짝 다 잘려 있다.
7: 미용사가 마음에 드시죠? 라고
4: 자, 아오이 씨 무슨 말 할 거예요?
7: 네, 괜찮아요.
3: So even if the stylist cut his hair too short, he's gonna be like, yeah, it's okay. Okay. 시오 씨.
8: 저는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3: 오늘 좀비 네. 외계인 왜 이래?
8: 나타나서 지구를 구하는 대가로 멤버 한 명을 달라고 한다면 그때 내 한마디는 전우석 데려와세요.
6: 아니 왜 그래요? 저 오래 살아야 돼요.
8: 어차피 버리고 갈 멤버 제가 먼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 Okay, so he says that he's got a lot of these extra. He, if an alien came down to Earth and asked for one member in exchange to keep the peace, he says, "What are you gonna do?" He's like, "Take Usopp."
6: 진짜 0.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
3: Yeah, he didn't even ponder. He just said, "Take Usopp." Okay, Ryo, what about you?
9: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나 너네 집 앞이야 라고 한다. 그때 너네 한마디.
3: 오!
9: 그 무서워서 아마 이렇게 할 거야.
10: 말 없이.
3: 말 없이.
9: 무서워.
3: Okay, so if a friend came who you haven't seen in 10 years or heard from them in 10 years says, I'm in front of your house, what are you going to do? Ryo says, I'm going to turn my phone over because I'm going to be scared. Okay, that's actually a really, okay, that's understandable. 타노 씨, 뭐 할 거예요? 뭐예요?
11: 네, 멤버들이 나만 팬 단체 채팅방.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이게 감독방.
3: 응. 그러니까 본인 빼고 본인 빼고 방이 하나 더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의 한마디는
11: 생일 선물 고민해주겠나?
3: 귀엽다. 아, 귀엽다 진짜.
6: 아,
3: 귀엽다.
6: 아, 너, 진짜 아, 형들, 긍정적이다.
3: 형들 사랑 극한의 사랑이다. So he's like, oh, well, his first thought is that they're probably planning his birthday present as a surprise, and so that's his first thought. He must love his members to the max. Oh, that is so cute. Oh my goodness, that is so cute. 동현, what is yours?
12: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떡볶이 국물을 한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13: 맛있겠다?
12: 뭐 먹었어? 그건 아닐 거고 저는 말이 안 나오고 진짜 차마 무슨 이렇게 멤버니까 어떻게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절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세탁소에 맡길 거야.
3: So, he's like he's not gonna be able to do anything with his member, so he's just gonna be like, and then he's just gonna take the clothes and probably take it to the
0: to the dryers, the clean dry cleaners, to try to get it fixed and whatnot. Okay, so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a request that has just come in from our listener. 실시간으로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빠들 이번 앨범 엔딩 요정 포즈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씩?
8: 엔딩 요정 포즈.
4: 혜천 씨부터. 엔딩 요정.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한번 갈게요.
8: 장인이잖아요.
4: 해줘요, 해줘요, 해줘요.
8: 어디 보고? 그 카메라 보면 될 것 같아.
4: 어. 오케이. 자, 우석 말봐요. 오케이. 아우 이씨 말해봐요. 오케이. 시우 씨.
6: 뭐예요?
12: 뭐야?
6: 회음치는 거예요, 뭐예요?
8: 뮤비 따라한 건데요.
4: 뮤비 따라한 거예요. He's mimicking the music video. 자, 류 씨, 류 씨, 류 씨. 오케이. 자, 타루 씨. 오케이. 종현 씨.
8: 오.
4: 오케이.
8: 나만 조롱을 많이 당했네.
6: 뭔가 좀 이상한 거
4: 아니 아니. 근데 저는 보자마자 알겠던데요.
8: 전 씨야. 이삭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0: He was like, oh, why? I feel like I'm gonna get the one that's most teased about it. I was like, no, I kind of recognize what he was going for because we talked about it earlier today. It's like, thank you for that. Okay, we do have to slowly wrap up, but because the year is going by really quickly, I want to know if the members have anything that they want to do before the year's up. 벌써 9월. 우리 네. 진짜 시간도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 멤버분들 올해 가기 전에 팀으로서도 네. 괜찮고 뭐 네. 일로서 괜찮고 개인적으로 꼭 이거는 이뤄 지고 싶은 목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8: 저희가 11월 말에 한국에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랑 얘기하는 그런 이제 목표치의 인원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콘텐츠적으로도 뭐도 되게 많이 할 건데 일단은 그거를 좀 채울 수 있는 저희의 인지도가 그리고 저희 멤버들만의 각자의 매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사실상 잘 보여지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그걸 많이 보여지고 친구들도 자신감 많이 얻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0: Okay, so she says that the company and them are actually in the talks of trying to do a concert by the end of November. There's a few things that they need to do before that. One of them is the amount of audience members that can be able to be filled. So they're actually going to be doing a few contents lineups in preparation for that so they can get ready for it. But he was saying that all the members have so many different individual personalities that he wished people would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So he hopes that that can be a way for you guys to do that and also see that if they get a chance to go to the concert at the end of November, which they are trying to go for as well. 지금 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이거 네네. 이제 소문을 많이 많이 퍼뜨려서 이제 우리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오는 콘텐츠들도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공유도 많이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해줘야 돼요. So yeah, don't forget to spread this word around with the other fans. Don't forget to share the stuff, like them, and all that other stuff, so this can get out.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8: 시간이
4: 진짜 빠르죠. 자, 오늘 어떠셨어요?
12: 오늘 일단 매번 이렇게 컴백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0: Okay, so they had a blast and they're very thankful we get a chance to see them every comeback and they did have a lot of fun today and we did too. So what we're gonna do is sign off today with their track of Hey You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8: 감사합니다. Bye-bye!

0: it up.
1: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2: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once again, of course, is going to be me, Chew Up.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And tonight, we are joined by Tunex, a boy group full of fearless, youthful energy. 자, 여러분들, 이분들 노래 정말 저희 방송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Tunex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3: 네, 인사 먼저 드려도 될까요?
2: 아, 그럼요.
3: 아,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his is Tunex.
2: All right, welcome to the show, everyone.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 인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 건데요.
4: 네. 네. Yeah. Hello, guys. This is Tunex. I'm rapper.
2: Yeah.
4: Yeah. I'm Jaehyun. Yeah.
2: 아, 내기도 좋다.
4: 감사합니다. 재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5: Hello, my name is Artic. I'm Magne.
2: Yeah.
5: 안녕하세요, Tunex. 막내 아틱입니다.
2: Yeah.
6: Yeah. Hello, my name is Shihwan and I'm main vocal in Tunex. Nice to meet you.
2: Yeah.
6: Yeah. 감사합니다.
7: 예, yeah. 안녕하세요. 저는 Tunex의 리더 그리고 메인 보컬 맡고 있는 동규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Tunex의 감미로운 목소리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이누입니다.
2: Yeah. Yeah.
9: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가이 성준입니다.
7: 나이스 가이.
8: 나이스 가이 성준.
10: 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헬로 메인 댄서 타이라입니다.
2: Not only Korean, but in English and in Japanese too. Yeah. Well, thank you so much. Anyway,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Tunex with two X's in their name. And first off, we're going to kick things off by getting to learn about the meaning of the name. 자, 그렇다면 먼저 Tunex 이름의 뜻이 뭔지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Can anyone tell me what the meaning is?
7: 네, 저희 Tunex는 규정되지 않는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게 하나하나가 이제 X가 되어서 네. 이제 Tunex에서 이제 X가 두 개예요.
2: 네.
7: 그래서 규정되지 않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제 많은 팬분들과 저희만의 주파수로 맞춰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팀.
2: 그러면 약간 바운더리를 깨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네요, 정말로.
7: 당연하죠.
2: Alright, I'm so gonna look forward to what they're gonna release in the future. Not mean that their current one is bad. It's really good, and we're gonna get to that shortly. Anyway,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their name Tunex combines the group's signature keyword tune and X, which carries two meanings. First one is unclassified and cross, and the name represents their desire to break free from conventional boundaries, cross between different styles and ideas, and continuously expand their own creative territory. Anyway, 자 그렇다면 이제 왠지 타이라님과 아팅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설명을 또 따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0: 네, 알겠습니다.
2: Yeah.
10: 와. 하이, 튠엑스와 튠 주파스도 X, 미치노 X, それが合わさって Tunex という名前になりました.
2: Wonderful. All right.
5: Tunex는 Tunex가 그 Tune 폭발하자 아 대구가 잠시만.
2: It's okay, it's okay, it's okay.
5: 그 폭발하자 마 튜닝
2: 네
5: 폭발 룸 카빈링 디어 레거 한발 투기야. 다음에 뭐지? 대구가 뭐죠? 맞아. 삼아 탐대 투기야. 내 투투 그냥 가봄.
2: Alright, yeah. Thank you so much. Anyway, in case we're joined by listeners who may not be familiar with who Tunex is, I'm gonna walk you guys through their profile briefly. 자, Tunex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필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요. 데뷔는 일단 올해 3월 3일입니다. 한국인 5명, 일본인 1명, 태국인 1명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고요. 2008년생인 아틱 씨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2005년생 현존하는 보이그룹 중 2005년생이 가장 많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멤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저는 신기하게 봤어요. 이제 화술 레슨까지 받으신다고.
7: 아, 맞습니다.
2: So, let me share a couple things about this group Tunex. They debuted back in March 3rd, 2026 and they're a multinational idol group with 5 Korean members, 1 Japanese member and 1 Thai member and everyone has born in 2005 except for the member Attic who was born in 2008 and they're said to have more members born in 2005 than any other boy group currently active. An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em is that I heard that they've been taking this what's called conversation lessons yeah. hosted by their record label. 아니 이게 어떤 걸까요?
7: 이제 네. 저희가 인터뷰나 아니면 네. 이런 라디오 같은 방송을 할 때 네. 말이 조금 더 수월하고 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게 레슨을 와. 받는 겁니다.
2: 어쩐지 정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베테랑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So according to 동규, they've been taking this conversation lesson in order to give speech more smoothly at a media. For example, it could be on a radio show or it could be on a TV show, whatever it may be. No wonder. They sound like a veteran. 어쨌거나 프로필에도 추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more you guys would like to add to the profile?
8: 프로필이에요.
2: 네.
8: 준엑스는 월드스타가 될 운명이다.
0: 디스티니.
7: Let's go.
2: I love that attitude. Yeah. He said, we're destined to become a world-class group. And I have a feeling they're going to make it in the end. Well, congratulations yeah. in advance. 미리 축하드려요.
8: 아, 감사합니다.
2: All right.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룹이 만들어지고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 멤버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소통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So how did you converse with each other since you guys have a couple of international members in the group?
10: 제가 일단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2: 오케이.
10: 티에 봤는데 재원이가 있더라고요.
2: 오케이.
10: 근데 재원이가 미리 일본어 준비해 줘가지고
2: 오케이.
10: 그때 이제 한 손에 팝팝으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2: 오케이.
10: 정말 저도 그렇고 재원이도 그렇고 서로 이제 뭐 언어를 교환하면서
2: mm-hmm.
10: 서로 알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2: Alright, so at first he was lying down in a bed. I'm talking about Tyra, and all of a sudden Zeon started having conversation with Tyra because he has been learning a couple of words in Japanese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him, and they later exchanged language through this application called Papago. What about you, Attic?
5: 아 저는 이제 타이라 형 들어오고 나서 저는 한국에 오고. 온 후에
2: 네.
5: 이제 똑같은 외국인이니까
2: 네.
5: 타이라 형이 저한테 약간 쉬운 단어로 또 천천히 알려주고
2: 오.
5: 또 뭔가 문법이나
2: 오.
5: 어떻게 말을 해야 뭔가 더 뭔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줬었거든요.
2: 와, 저 경이로워요. 아니, 진짜로 this is incredible is because so what happened was when Attic got to South Korea first, Tyra started giving him Korean lesson by teaching him some easy words at the beginning. And he gradually started learning the grammatic system and ta-da. We're looking at the result right now. 그러면 맨 처음에 배운 한국어가 뭐였는지 좀 기억을 하시나요? Do you still remember the first ever Korean
5: 저는,
2: word you learned?
5: 약간 쉬운 단어 그냥 오늘 어디 가요?
2: 오.
5: 이거 먹어요.
2: 와.
5: 그냥 조금만 기다려요.
2: 에.
5: 이런 수준밖에 몰랐었어요.
2: 에.
5: 그래서 약간 연습생 생활하면서 에. 또 형들한테도 에. 많이 알려주고 또 한국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 Okay, so everything kind of happened natural while they were practicing together to become an idol. Anyway, thank you so much. The good news is that I heard that you guys also performed at the college festival in May, right? 5월에 이제 대학교 축제까지 이렇게 서셨다고.
7: 맞습니다.
2: 좀 이제 일반 공연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음방이랑도 다르고. It's pretty different from the usual stuff that you guys are used to, right? For instance, going on a music show or throwing a concert, whatever. How is it different from each other? 어떻게 다른가요?
7: 일단 대학 축제를 그때 처음 갔었는데
2: 네.
7: 에너지에서 정말 엄청 크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생분들이시고 저희 나이와 또래
2: 그니까요.
7: 그러니까 친구 앞에서 무대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더 신나더라고요.
2: 오케이. All right, so it was their first time performing at a college, and they got stoked after experiencing the energy they had. They're talking about the reaction from the audience, and it was as if they were performing in front of a bunch of friends because the audience were also in their early 20s.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앞으로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으실까요?
8: 아, 너무 많죠, 사실.
2: 오케이.
8: 야, 연말 무대도 서보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전 세계 나라의 랜드마크 앞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2: 좋지.
8: 에펠탑 앞에서 공연도 해보고 이제 타임스퀘어 앞에도 가고
10: 피라미드.
8: 그렇죠. 피라미드 앞에서 아이돌
2: 초토로. 피라미드 좋죠. 아,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 first thing he has in mind when I asked him question is there a stage you would like to perform in the future? The first thing he said was I would like to perform at an year-end ceremony. We call it 연말 무대 in Korean. And the second thing is that he would like to perform in front of every landmarks in every country. For instance, in front of a pyramid, in front of what was

0: explain about it.
1: 네, 제가 리더로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go.
1: 예, 1번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고 이제 나는 이 길을 갈 거고 각각의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앨범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각각의 주파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너지를 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Tunex's second mini album Blue Mode is about seven young people who each follow their own path and eventually finds others who share the same mindset and emotions. While their debut album Set by Us Only focus on individually and being different, and Blue Mode expands that idea into connection and togetherness, and it captures the excitement and joy of realizing that you're not alone. That are people out there who understand and resonate with you. So let's go through the songs. What's the name of the first song? 첫 번째 노래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2: Sync Up!
0: Sync Up it is! What is this song?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3: 일단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Let's go, Eric!
3: 또 이 노래는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해본 UKG 하우스 장르였고요. 또 이 노래 내용은 서로가 끌리는 내용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first track, Sync Up, is the first ever UK garage bass track that they tried in their career. And lyrically, the song captures the excitement of overcoming hesitation and realizing that two people's feelings and timings are finally falling into sync. And the second track, please. 아니다, 이거 두 번째 트랙은 좀 아껴 놓을까요?
4: 좋아요.
0: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3번 트랙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What's track number 3? We're gonna save the second one for later.
2: 저희 3번 트랙, 네. Answer.
0: Alright.
2: 자, 이거는 이제 R&B 힙합 소울 장르거든요.
0: 네.
2: 90년대 힙합 소울을 연상시키는데 이 노래가 이제 비가 오면 너 생각이 난다.
0: 오, 오케이.
2: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흘려보내겠다. 영혼이 남는 노래입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an R&B hip-hop based song. It's called Answer. I'm talking about the third track, and it's inspired by 90s hip-hop mood. And it's one of those songs that reminds you of a rainy day. Well, the other way around, actually. So you're gonna get reminded of this song whenever it rains. Now, on to the last one, please. 자, 마지막 트랙은 어떤 걸까요?
5: Okay. 저희
0: okay.
5: 네, Over X 이거는요, 제가 Tunex X 미지의 X 자 넘어버려 X 저야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0: 저희 넘어버려 X
5: 맞습니다.
6: 일단 X
5: X입니다. 자 저희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0: I love this positive energy they got going on in the group. So, through the last track, Over X, you're going to be able to witness their powerful performance-based side.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타이틀곡입니다. Let's talk about the title track. What's the name of this song?
7: 이제 감히
0: 네.
7: 명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0: Okay.
7: 저의 이제 몽환적인 R&B 트랩. 소울의 곡이고 약간 저희의 솔직한 심정을 이런 푸른 밤에 빗대어서 계속 솔직하게 풀어낸 저희의 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The title track, once again, is called Blue Mode. And according to him, he specifically used this term, 명곡. It translates to a great song that's going to last in the history of music industry. And it's based as a really dreamy track. And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the title track, Blue Mode, is a hybrid hip-hop track that begins with R&B trap soul and develops into a breakbeat-driven sound. And it's smooth yet wily production. Is complemented by Tunex's groovy vocals and rap.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노래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So I assume y'all have different favorite tracks, right? 자,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완 씨,
8: 네.
0: What's your favorite track?
8: My favorite track is Blue Mode.
0: Okay. Yeah. His favorite track is Blue Mode, and because 왜일까요?
8: 왜냐하면 이제 블루모드라는 곡 자체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또 센치한 그런 바이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전 앨범이랑은 꽤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튜넥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블루 무드를 좀 적극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So first off, the reason

0: why Blue Mode is his favorite track is because it matches his musical taste, having that sentimental vibe to it. And he had a feeling they're going to be able to show the different side of the group Tunix through this song. So he willingly pushed this song to be the title track.
1: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이번에 작사에도 이제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2: 맞습니다.
1: 작사 참여하시면서 이제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뭔가 작업하면서 재미있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을까요?
0: Is there any like behind the scenes story you guys would like to share while you guys were working on the lyrics of this album?
2: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사에 참여한 방식이 각자 이제 풀로 쓰거나 아니면 어느 구간을 쓰고 거기서 이제 프로듀서님이 채택을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말투를 맞춘다는 거 그게 조금 좀 난이도를 겪었는데요. 이 말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게 다 너무 다른데 그 말투를 한 곡으로 합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걸 또 멋있게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1: 근데 굉장히 한 번에 스무스하게 잘 나온 것 같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사가.
0: Alright, so the thing about this lyrics for the songs, everyone was in charge of writing the complete sets of lyrics for each song, and they later combined it into one. And 동규 kind of had a hard time trying to set the core or center, center tone of the lyrics, tone and manner.
1: 자 그리고 자켓 앨범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커버 아트를 이제 찍으면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So I saw the cover art and they came out really beautifully. Do you have any like memorable stories you would like to share?
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루 모드인 느낌을 가진 비모드라는 이제 자켓 앨범이 있는데요. 이제 비모드가 저희가 이제 그 물감이란 그거를 되게 처음 썼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좀 어떻게 이거를 쓸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잘 써가지고 감독님께서 잘 내보내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 이거 네. 직접 칠한 거였어요?
3: 네, 네 직접 칠한 거였어요.
1: 아 진짜요? 네, 미술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3: 그래서 좀 미의 좀 창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 너무 잘하셨는데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Alright, so actually I thought the art team was in charge of painting their body in blue for this cover art, but turns out it was them who did it on themselves with the blue paint given, and they later got complimented by the director in charge of it.
1: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를 들을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타이틀곡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With that, we're gonna listen to the title track and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We have Blue Mode by Tunix. Enjoy!
4: Enjoy!

0: That was Blue Moon by Tunics. By the way, the behind the scene of the recording session of this specific song is uploaded on their official YouTube channel 4 days ago, so you better go watch it. And if you liked it, make sure to press that like button and leave a comment below the video. 자, 이거 behind the story까지 올라간 그 스토리가 아니죠. 푸티지 그 영상이 네. 튜넥스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왠지 이 노래 한 소절만 좀 들어보면 제가 또 이제 여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ike listening to the recorded version of this song is already so satisfying, but it's gonna be even better if I were able to like ask you guys to sing a line from this song. 그럼 한번 좀 간단하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좋아요.
0: Alright, let's go.
1: 자, 저희 또 코러스 부분을 아, 네.
2: 파다.
1: 2, 3. Don't more ice down mama no. Don't more slow there's no need to rush. 어, 왜 다 나와야지?
0: What's going on? You guys want to try it again?
1: 자,
3: 다시.
1: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어요. 아직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어요.
2: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1: 네.
4: 하세요.
1: 다시요?
4: 다시.
1: 나이스입니다. 에코 감사합니다.
4: 5, 6, 7. 5, 6, 7.

0: Blue moon, lights down. Hey, mama, now. Blue moon, slow dance. No need to rush.
1: We flow, we go moving through the night. Blue moon, feeling out, then we fly higher.
2: Yo, yo. Chicha is identical to the recording, and I love it. And you know what's special about their voices is that they have this nasally character in every single one of the member, and that's what makes their vocal sounds really unique, adding that silky texture even when they're performing it live. 진짜 이게 약간의 음이, 약간의 비강음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되게 실키하게 들리니까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튜넥스 음악을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Alright, with that, we have job to do.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yes or no 이제 퀴즈 타임인데요. 질문을 들으시고 3초 이내 생각하지 마시고 yes면 yes라고 외치시고 no면 no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2: 네. All they gotta do is answer the questions within 3 seconds without thinking. And, alright,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4: Yeah!
2: Yeah! Alright, let's get to the first one. 핸드폰에 우리 멤버들 이름을 재미있게 저장해놨다. I've saved my members' names in funny ways on my phone. In 3, 2, 1, let's go!
4: OX!
3: X!
4: X!
2: Alright, Alright, we're gonna begin with Mr. Taira.
3: Okay.
2: Yeah? 제일 저는, 희한한 이름이 뭔가요?
3: 저는요. 네. 재현이입니다.
2: Alright, alright.
3: 저는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똑같은데요.
2: Okay.
3: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네? 일단 한국어도 못했고 네.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네. 딱 이제 박재훈 17 180 정도? 출장했습니다.
2: 진짜로요? Alright, so since he wasn't really good at speaking in Korean back when he just entered a record label, he had to figure out a way to memorize other members' names. So he saved Jaehoon's name under Park Jaehoon's legal name, along with 180cm-ish, 180cm 정도 to memorize who he is. Now, what about you, 성준님? 성준님은요?
5: 아, 저는 저도 재훈인데요.
2: 인기가 많으시네요, 재훈.
5: 근데 재훈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훈이가 워낙 마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뼈 하고 괄호치고 스켈레톤.
2: 와.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시는데.
5: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외워지더라고.
2: 그러면. So turns out Songjun also had a hard time memorizing Jaehoon's name. So he ended up saving his name under his physical characters by saying bone with a bracket and within the bracket it says 해골? 네. Skeleton.
6: Bone.
7: Bone.
2: 자, 팬 여러분들 이건 모르셨죠? 아니,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Alright,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ing on to the next one. 우리 멤버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 Let's add a bit of twist to this question. 정말 멋지다가 약간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아니고 약간 오, 오 멋있는데? 와. 오 이런 느낌. 아. So there's been a moment when I thought my member is really cool. Yes or no? In 3, 2, 1, let's go. 봐봐.
4: 오.
7: 오. 오?
2: 아 잠깐만요. 이거 시원 씨한테 여쭤볼라 했단 말이에요. 시원 씨. 어 노라고 하셨는데?
8: 바꿨어요. 네.
9: 잘못 들었습니다.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when was it?
9: 아 제가 사실 이제 저희가 연습을 다 같이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Okay. 근데 이제 정확히 어느 순간이냐면 연습하다가 진짜 힘들 때 그때 이제 저희가 항상 연습하던 게 있어요.
2: Okay.
9: 진짜 힘들 때 거울 보고 씩 웃으면서 이제 오 별거 아닌데?
6: 와.
9: 오 별거 아니다 이걸 많이 하자는 연습을 했어요.
2: 와우.
9: 그래서
2: okay.
9: 진짜 힘들 때마다 와 이건 진짜 별거 아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어 별거 아니긴 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끼리도 막 에너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한 번은 진짜 이제 이 성준 씨가 진짜 시크한 표정을 지으면서
2: 자 갑자기 일로 가면 자
5: 아니 이거 디스전 아니죠?
2: 오케이 아 괜찮아요 그렇게 가도 재밌어요. 네, 네. 네.
9: 오케이 진짜 시크한 네. 표정을 지으면서
2: 오케이
9: 별건 아니지.
2: What?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4: 나도 정확히 기억해. 나도.
2: Thank you so much. So turns out I thought it was really mature. They have their own way of brushing off exhaustion during their practice session. Whenever they feel exhausted, every member stand in front of the mirror and smile at themselves, saying, "This ain't nothing." And there was this one time, Songjun, he was overly serious when we were pulling off that brush off exercise. He said it in a real chic tone by saying, "Oh, this is nothing."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4: Exactly.
5: 사실 맞습니다. 네. 아. 멋있다.
2: All 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다른 멤버분에게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어느 분이 yes를 하셨나요? Alright, 이누 씨. 아. 이누 씨 뭐라고 하셨나요?
6: 저는 no라고 했습니다.
2: 어. Why no예요? Why you say no to this question?
7: 서운해요. 네. 서운해요.
9: No respect.
6: No respect. 아 근데 이게 같은 멤버로서
2: 너무 가까우니까.
6: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또 이제 또 예쁘게 보면. 네. 발전할 수 없습니다.
2: 오, 오. MBTI가 혹시
7: F
2: 맞춰볼까? 아, F. Oh, so he says someone's gotta keep an objective perspective towards the members, or else we're gonna lose the room to grow even further. That's why he said no to this question. And Mr. 동규 씨는요?
8: 아, 저는 네.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OverX라는 그리고 블루모드도 네. 안무를 창작을 저희가 네. 거의 대부분을 했는데 그 오버엑스 창작을 했을 때 댄스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네. 이때 무얼을 할까 네.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라가 이제 거기서 센터여가지고 이라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뭔가 시연을 하던 도중에 이 친구가 이제 레인보우라는 그 이렇게 동작. 뒤로 덤블링 같은 오케이. 거를 안무를 그때 딱 나왔는데 오 이거다 어. 해서 그걸 안무에 넣었습니다.
2: 그래서 이라 씨가 네. 아틱씨인 거죠?
8: 네?
2: 이라 씨. 아, 이라. 인후 씨.
8: 아, 네. 타이라여서 이라라고
2: 그랬네요. 네, 이라. I thought it was 아, Inu's 본명 or something. 아,
8: 죄송합니다.
2: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while they were working on the choreography for OverX, they were kind of they were wondering what to do during the dance break part. And since Taira was capable of doing what they refer to as rainbow move, basically doing a backflip in the middle of a choreography, so back when he tried, he thought that was really cool.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I have my own routine that I always follow before going on stage. 무대 오르기 전에 꼭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3, 2, 1, let's go. All right. Yes, no, yes, no, yes, yes, and a yes.
9: Yeah.
2: Well, thank you so much. All right, with that, we're gonna go back to Mr. Jaehoon.
10: 예. 저는요 이제 무대 오르기 전에 네. 항상 이제 일단 눈을 감고 네. 고개를 한번 돌려요.
2: 어떻게? 어디 어, 이렇게요?
10: 네, 고개를 한번 이렇게.
8: 아, 광고 찍는 거야.
10: 이렇게 돌리고 이제 약간 돌리고 노래를 불러야 되면 불러야 되는 노래 딱 한 소절 부르고 네. 가만히 있습니다.
2: 목을 푸시는 거군요.
10: 예, 이제 한번쯤.
2: So what he does is before going on stage is close his eyes and he spins his neck around a couple of times and recite a line from the song they're about to perform. What about you, Mr. Attic?
7: 저 놀렸어요.
2: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do you like really, really do nothing?
7: 근데, 근데 사실 약간 또 뭔가 각자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대 위에서 연습한 대로 아, 네. 잘 해야 되겠다.
2: 그냥 약간 그러면 거의 그냥 브레인워싱을 하는 거네요. 네, 세뇌를 시켜놓고 올라간다. 네,
7: 저는 뭔가 잘 뭔가 너무 많이 떨리는 편이라서 아. 그래서 약간 할 수 있다. 연습한 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 음방할 때 보니까 같아. 하나도 안 떨려 보여요. 너무 즐기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7: 감사합니다.
2: Alright, so he said, what I do before going on stage is really nothing, but I try to brainwash myself into thinking, do as you practice, because I tend to be real nervous on stage. 자, 그렇다면 와, 시간이 다 됐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 번만 빨리 해볼게요. 우리를 네. 사랑해주는 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There's something I really want to say to the fans who love us. Yes or no in 3, 2, 1, let go, 바밤. 자,
9: yes!
2: 오늘 약간 oh. 시완 씨가 말씀을 많이 못했어요. 시완 씨,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오케이. Okay. 자,
11: Go, 시완.
9: 사랑해주는 팬분들께 yeah. 꼭 해주고 싶은 말.
2: Yeah.
9: 항상 건강하세요. 이러면 클리셰잖아요.
6: 그래서 트위스트
3: 한번 트위스트 한번 트위스트 한번 트위스트
9: 한번 트위스트 하겠습니다.
2: 오케이.
9: 항상 건강하시되
2: 오케이.
9: 튜넥스를 많이 사랑해다.
2: It's gonna sound way too cliche if I just say I want you guys to stay healthy for a long period of time. So I'm gonna add a twist to that phrase by saying I want you guys to stay healthy all the time, but at the same time, I want you guys to keep on loving our group, Tunics. All right, with that, we're gonna listen to another song and come back for more.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Sync Up. 자 이제 Sync Up을 듣고 돌아올 건데요. 이 노래 들었을 때 리스너들이 꼭 이거를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Is there any part of this song that you want the listeners to like really hone into?
8: 아무래도 메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Okay. 이제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팬분들과 튜넥스의 연결을 느끼실 수 있다.
2: Alright, try to pay real close attention to the words of this song, and only by doing so, you shall be able to really feel the connection between the fans, also known as 튜윈스였죠. 튜윈스. Twins and Tunics.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nd we shall come back. We have Sync Up by Tunics. Enjoy!
6: Enjoy! Enjoy.

0: All right, folks, welcome back. We just had Sync Up by Tunics, and with that, we're gonna proceed with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Q&A 세션이 준비가 돼 있어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 만약에 보내는 거 잊어버리셨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답변 드리고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If you forgot to submit your questions for the members of Tunics,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comments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이누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1: 자, 이걸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0: 네, 그럼요.
1: 네. 튜닉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집에 앨범이 도착했어요. 와. 저는 B모드 의상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 의상은 파란색으로 염색한 후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그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건가요?
0: Alright, so I'm sending this mail from Japan and I want you guys to know that I just received your physical copy of the album and one question about the outfit that you guys used during B-mode. So what happened after you guys dieted on dieted then? Did you guys throw it away? Will we not be able to see it once again with you guys with that outfit?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그게 사실 저희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고 okay. 저희의 손에 파란 물감을 묻히고 이렇게 놀면서 촬영을 하자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너무 신나다 보니까 네. 이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옷을. 아,
2: 너무 그래서, 많이 묻혔어.
1: 그래서 이제 그게 세탁이 안 돼가지고 네. 아쉽게
3: 돌아왔습니다. 오염이 돼서.
1: 오염이 돼서.
0: Alright, so during the cover art filming session, we wanted to appear as natural as possible. We painted our own hands with the blue paint, started painting on each other, and we got so fun. We ended up more than doing just painting each other. We actually tainted each other. So eventually, I had to throw it away.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성준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Yes, sir.
0: Yes. I love that.
4: 자, 튜닉스 컴백했잖아요.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있나요? 오~ 저는 튜닉스 전참 씨 나가는 걸 굉장히 기대 중인데 멤버들은 어디 나가고 싶은지 궁금해요. 튜닉스 오늘 라디오도 화이팅. 짜호!
0: 요호! Alright, so the next question is from someone. I didn't get the name, but according to the message, congrats on making your comeback. Good luck with the radio show. And is there a variety show you guys would like to appear? And me personally, I would like to see you guys appearing on this variety show called 전참시. FYI, it's a show about a manager and a celebrity appearing together, exposing each other, whether it be something good or bad. 자, 그렇다면 어떤 예능 나가보고 싶으신가요?
4: 제가...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4: 이제 말자쇼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0: 말자쇼요?
4: 네,
0: okay.
4: 맞습니다.
0: What is that show about?
4: 말자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언제 한번 아티기를 데리고 네. 한번 그 녹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0: 그 정도로?
4: 네. 네, 네. Okay. 보러 간 적이 있어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막 너무 좋은 고민을 들어주시고 아. 또 웃게 해주시고 하시니까 네. 이제 저희 모두가 다 나가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들었어요. Alright, so there's this show that he's been a fan of for a long period of time called 말자 Show, and it's all about this fixed cast or panel giving advice to whoever appears on that show, and he's such a huge fan. He visited their open studio session along with Attic, and he would like to appear on that show. 그러면 그 방송을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Let's say you're on that show right now. We're in the middle of filming 말자 show, and you're gonna have to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뭔가 고민, a concern.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What kind of concern do you have right now?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4: 아 진짜 다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0: 아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너무 진지하고 말고.
4: 네, 네, 네. 요즘 동규가 무섭습니다.
0: 동규 is pretty intimidating nowadays.
4: 가끔씩 이제 동규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0: 갑자기요?
4: 네.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는데 그때 되면은 제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더 겁이 나고
0: Alright. So he said sometimes Donggyu stares at me with a blank look on his face like and it's making me feel guilty for some reason. Why do you do that to him though? 왜 그러시는 걸까요?
5: 이렇게 성준형. 자꾸 사람을 몰아가는데 아 근데 성준이 그 네. 놀렸을 때 반응이 제일 재밌어요.
0: 아 오케이. It's always a pleasure to make fun of Song Jun. He has that 타격감.
1: Oh, yeah. Oh.
0: All right, now on to the next question. Mr. Shihwan, take it away.
2: Yeah, the moment I actually listened to the song Blue Mode, everything around me felt slow. Mm. Do they feel something as well whenever they hear the song? And actually, we are.
0: Mm.
2: Yeah. When we perform Blue Mode, we want to show us real, truly mind and real honest, like moves, dance. So actually, when we did a stage, we feel really senchi.
0: All right, they feel very sentimental on stage whenever they perform it.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블루 모드도 포인트 코리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포인트 안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을까요? Can we learn that point choreography real quick?
5: It's really easy.
0: Yeah.
3: Blue mode.
0: Okay.
1: Like change.
0: Easy for you guys. It's really hard for me. 이거 좀 몸치거든요. 제가 하면 그냥. 근데 이게 단가요? 포인트 커요?
1: 표정이 포인트예요.
0: 아 표정.
1: 달갔다가 갑자기. 네. 센치해지는.
0: 그러면 멤버분들이 한번 카메라를 보시고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guys show us that point choreography so the listeners could follow along while they are watching the show? In 3, 2, 1, let's go. 오, 아 저렇게 표정을 바꿔야 되는 거군요. 조금 어렵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만의 표정으로 챌린지 비디오를 찍어서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려주시면 그게 이제 튜닉스를 서포트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guys, as you guys just saw, it's not as hard as you thought in the first place. So start filming the challenge video for Blue Mode and make sure to upload it on your social media. That's going to be a great support for the entire members of Tunix.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아직 질문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자 1분이 남았으니까 빨리 볼게요. Hello Radiance and my favorite Tunix. I'm Kenneth from Philippines and congratulations on your second mini album Blue Mode. If you're having a bad day, what is one phrase that can instantly make your day better? 자 오늘 하루가 약간 좀 애매할 때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They already talked about this earlier. Let's actually hear what they say in front of the mirror when they're exhausted. 자, 너무 힘들 때 TwinX 멤버들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go!
2: 오, 별거 아닌데? With Song Jun Tan.
6: Oh. 오, 별거 아닌데?
0: 별거 아니야.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So good, so good. That's not bad.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노래 Answer 듣고 하루를 마무리할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Could any of you guys make a last speech for all of us?
5: 아, 이따 또 여기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요.
1: 아, 영광입니다.
5: 자, 그리고 저희가 노래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 또 저희 노래를 널리 알리는 게 올해 앨범의 목표였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의 목표가 서삼을 선배님처럼 DJ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0: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제가 오늘 또 많은 영감을 받고 갑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All right,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to the radio show. And one of our goals for this year was to promote our songs as much as possible. And I'm very grateful that we can do it with the current promotion. And I actually have a dream, which is to become a radio DJ in the future. And I have a feeling he's going to make it in the end. All right,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we shall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is Answer by Tunix.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nd I'm going to let them say the final goodbye to the listeners.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5: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팀은 없었다. 이 팀은 소년인가 가장인가.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7: 트랙스였습니다.

0: It's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1 o'clock is 한시 in Korean, but 1 minute is 1분. Why is that? Well, Cruncher studying Korean, have you ever had a moment like this where Korean just stopped making sense for you? Today, we're uncovering the hidden rules and surprising charms of Korean that you won't always find in textbooks. We're joined by Professor Hwang Seon-yeop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님,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how. Hello.
1: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So that's Professor Hwang Seon-yeop. He's teach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t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ll, Professor, Korean has become incredibly popular worldwide these days. So as a linguist, do you really feel that growing interest? 교수님, 요즘 한국어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피부로 체감하시나요?
1: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네. 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0: 아, 네.
1: 더군다나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은 더 없었죠.
0: 그렇죠. So when Professor Hwang was young, he did not see many foreigners around within the country. And he, of course, didn't see any foreigner being able to speak the Korean language.
1: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네. 한국어 말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죠. But these days on the street, he sees so many foreigners who's able to speak Korean.
1: 예, 대학에는 더 많은데요.
0: 네.
1: 1년에 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어학 연수생들이 네.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0: Wow, and in universities, the number is even bigger. Foreign students who come to Korea to universities to study Korean for a language study program is about 100,000 annually.
1: 네. Wow.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에서 예전에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0: 네.
1: 요즘은 한국어 배우는 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0: 와, 정말요? 네. Okay, so even in the States, in universities, the number of students who learn Korean has surpassed those who learn German or Spanish compared to the past. 와, 진짜 놀랍네요. Okay, what a surprise. But you know what? In the past, learners might have known just 안녕하세요 or 감사합니다, these simple terms. But thanks to K-dramas as well as K-pop, foreigners sometimes use surprisingly detailed and specific Korean words. We'll be learning from you over the next 2 weeks. 예전에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다면 요즘은 드라마나 K-pop 덕분에 한국인도 놀랄 만큼 디테일한 네.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교수님께 한국어 특강을 들어볼 텐데요. What will we be exploring in each of these two sessions? 앞으로 2주 동안 각각 어떤 한국어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요. 네. 한국어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0: Okay, so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the general idea of the Korean language.
1: 네, 다음 주에는 네.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와 문화,
0: 아.
1: 한국어 속에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And next week we will learn about the culture and history embedded within the Korean language. It's going to be a fun 2 weeks, so do stay with us today as well as next week. Well, let's begin with Korean on the outside, Korean in the wider world then. 그럼 오늘은 먼저 한국어의 안과 밖, 세계 속의 한국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Now, Korean words have even made their way in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which is something that I'm really proud of as a Korean myself.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한국어 단어들이 대거 실려 화제가 됐잖아요. What kinds of Korean words are now included in the OED?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실제로 어떤 한국어 단어들이 실렸죠?
1: 예, 예전에는 네. 태권도, 온돌, 김치 뭐 이런 단어들이 실렸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한류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막내, 네. 오빠, 언니, 뭐 대박, 화이팅 이런 단어들도 올라가 있죠.
0: So in the past, something related to the culture, for example, 태권도, 김치, or 온돌 were added to the dictionary. But these days, words like 막내, 오빠, 언니, 대박, or 파이팅 are added to the dictionary. 네. 예.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네. 예.
1: 옥스퍼드 사전에 네. 등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단어를 올리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0: So the criteria or the standard in which you can be added as a word o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is quite strict.
1: 예. 그러니까 몇 회 이상 나타나야 된다든지 또는 네.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쓰여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 네. 기준을 다 충족해서 사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it has to appear a couple of times. It has to be used over a few years. So they have those numeric standards, you know, quantitative standards that you have to match in order for that word to be added to the dictionary. And all these words have met that standard, basically.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이 쓰였다는 뜻이네요.
1: 그렇죠.
0: 예. 예, 자주 등장을 하고. 예. Well, what does it mean linguistically when Korean words are adopted largely in their original Korean form? 그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이 단어들이 실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그만큼 한국 문화의 힘이 네.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Okay, so it really shows that the power of the Korean culture has spread and influenced throughout the world. All right. Well, I'm really proud once again. 네, 네.
1: 어떤 말을 억지로 사용하라고 해서 쓰라고 해서 쓰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쓰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한국 문화가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이죠.
0: So, when it comes to the use of words, you just naturally use them. You can't be forced to use a word, right? So all these words that have been added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they have been naturally us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thanks to the spread of K-culture. And that's how significant it is. All right. Well, we also see uniquely Korean expressions like skinship and fighting, like you mentioned, being used outside Korea. 사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국식 영어들 있잖아요. 예. 뭐 스킨십이라든지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이팅이라든지 예. 같은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So what do you make of Korean-made expressions like these spreading into other languages? And 이렇게 독특한 외래어나 표현이 역으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화가 되는 현상도 신기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네. 화이팅 같은 단어는 잘못된 영어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0: 그렇죠. So when we were young, we were taught not to use English expressions such as fighting because it's a wrong expression, basically.
1: 예,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파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와서 우리가 화이팅이라는 말을 만들었었던 것인데요.
0: 아, 네, 네. So in the past. Japanese people used to say "화이토," and we brought the language or the expression from there and changed it into "화이팅."
1: 근데 요새는 화이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0: 그렇죠. But these days,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is word "화이팅."
1: 예. 그래서 심지어 철자도 네. W-H-I-T-I-N-G와 같이 쓰고 화이팅으로 읽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F-I-G-H-T-I-N-G도 올라가 있고 네. 이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people even use it in two different spellings. The first version being W-H-I-T-I-N-G, whiting. And they also have the F-I-G-H-T-I-N-G version. And both of them have been included in the OED. How 네. interesting.
1: 한국엔 F 발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호나 후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그래서 화이팅이라는 단어를 화이팅으로 받아들였고 네. 이게 오히려 세계적으로 역수출되어서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0: So in Korea, we don't have a letter to express or pronounce the F letter F. That is why we change it to like 화, the H pronunciation. And so we read fighting as 화이팅, and that has been in turn spread to the world. All right. Okay. Very interesting.
1: 예. 그리고 스킨십이라는 단어도 네.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네.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And even the word skinship, it has been spread worldwide through K content. It's used on dramas, movies, and some Koreans, including Professor Hwang, thought it was an actual English word, but it's non-existent, right?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맥락상 이해를 하고 그렇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예. 사람들이 예. 네,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Yeah, so they understand it based on the context of the K content, understand what it means, and start using it. All right. Well, Korea once borrowed heavily from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Western languages. Now Korean is also exporting words of its own, just like that. How significant is that change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옛날에는 우리가 한자나 서양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단어를 이렇게 수출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게 언어학적으로 놀라운 변화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문화가 강한 언어, 힘이 강한 언어가 그 반대인 언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0: 아.
1: 바로 라틴어가 프랑스어나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0: 네.
1: 중세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어가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지금 영어 단어에는 라틴어나 프랑스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0: 맞아요. Actually, linguistically, it's a very simple principle. If the power of the culture is strong and the language is strong, then it naturally influences other cultures and other languages. For example, in the past, Latin heavily influenced French and English as well. And today, many English words come from a Latin word, you know. So it's only natural linguistically.
1: 네. 네. 한국어도 예전에는 중국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1: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0: So Korean also was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in the past, and in the Goryeo period, it was also influenced by the Won as well. Mm.
1: 예,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만든 나라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원나라 시기에는 몽골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0: And Won, the past country, was actually made by Mongolians, and so the language was influenced by the Mongolian language as well.
1: 그러니까 보람회 할 때 보라라든지 또는 임금님의 식사를 옛날에 수라상 수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0: 네.
1: 이 수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몽골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0: Oh, for example, there are Korean words 보람회 and 수라상. 보라 and 수라 comes from Mongolian language, the Mongolian language.
1: 예.
0: Interesting. 네.
1: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몽골이나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단어는 거의 없고
0: 네.
1: 오히려 한국어 단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그것은 한국의 힘이 또는 문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0: Oh. And these days we don't really get influenced by the Mongolian language or the Chinese language as much as the past, right? But these days, Korean words are exported worldwide, which means the power of our language and culture has grown compared to the past.
1: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신기할 것은 없는 것이요. 너무나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0: So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it's only natural for this to happen. And so it's not that surprising, is what Professor Hwang said. All right. Well, more schools and institutions overseas are offering Korean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too, Professor.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are drawn to learning Korean? 요즘 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정규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곳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어랑 스페인어보다도 더 많이 배운다고 하셨는데 세계인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취라고 생각해요.
0: 아.
1: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네. 언어를 더 알아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된 것이겠죠.
0: Alright, so first of all, it's because they're so into the Korean culture. Because they're so in love with the culture, they want to learn the language too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1: 예. 노래 가사 속에 한국어가 나오고
0: 네.
1: 드라마나 영화 속에 한국어가 나오는데 그걸 자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0: 그래야 더 깊이 알고 예.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So when they listen to K-pop songs or watch K-dramas, they always hear the Korean language, right? So they want to understand that, not through subtitles, but directly to better and more deeply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the song as well as the K-content.
1: 예. 서울대학에서도 썸머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0: 네.
1: 여름 학기 동안 네. 해외 대학생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So in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y also have a summer school program where foreigners come during summer vacation and learn the Korean language.
1: 네. 근데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네.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0: 아,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어에만 국한된 건 아닌 거죠?
1: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은데요.
0: 아, 네네.
1: 그 중에 선택해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0: 아,
1: 거죠.
0: 네. 네네.
1: 한, so, 한국어 배우는 수업.
0: Oh, so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ummer programs that are provided in the school, but many foreigners choose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 most.
1: 예. 근데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K문화, 그러니까 네. 뭐 K-pop 네. 팬들인 경우가 많아요.
0: Oh, and those who choose to listen to this, take that program,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y're often fans of K-content or K-pop. 그렇군요. 확실히 문화

0: letters in the Korean language writing system.
1: 근데 문제는 이 플러스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네. 하나의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0: 네. So with these 24 letters, unlike the alphabet where you line them up to create a word, Korean we have the consonants and vowels and you group them together to create one syllable and add them up to create different words.
1: 그래서 얼핏 처음 보시기에는 한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0: So at first, the Korean language or the writing system may look really complicated, but if you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then it's quite easy to understand.
1: 근데 한글을 그런 구조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죠.
0: But if you don't know that principle as a foreigner, each of those syllables or the letters and even the whole word may look like an image or a picture.
1: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경우에 그 모양을 연상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네. 그게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So that is why for some words, they sort of remind them of the image of that word. So that is why they find it interesting. For example, Swiss, it sort of looks like the mountain too. Swiss도 뭔가 산맥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네. All right. Well, why then? We also see funny cases, you know, where learners visually misread Korean words because they look like images, like seeing 신라면 or 갈아 만든 배 a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hat gives Hangul such a distinctive visual, almost picture-like quality?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이 신라면을 뭐 푸라면이라고 읽는다든지 갈아 만든 배를 갈아 만든 IDH라고 읽는다든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글자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예술이나 이렇게 그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직관적인 조형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림처럼 느껴지고 이미지처럼 느껴지니까 자기가 아는 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자 외울 신자를 모르는 사람이 풀어 읽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유희 장난하는 것은 한글에도 얼마든지 있고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So the Korean writing system, you write different syllables and words using the consonants and the vowels, right? And so you can create different letters, syllables, and words which look very different and very like images and pictures. And people, if they don't know how to read that, they just try to read it based on their own knowledge, which is why they read the 배 as IDH, whatnot. And in fact, something like this happens within Koreans as well.
1: 예, 그래서 멍멍이를 글자를 바꿔서 댕댕이로 읽는다든지 또는 문자는 뒤집어 읽으면 곰이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뭐 이러니까 앞뒤를 바꾸나 좌우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죠.
0: 아, 그렇죠. For example, when we write 멍멍이, which refers to a puppy, if you look at the 미음, you could sort the writing itself, you could sort of read it as 댕댕이 as well. And the word 문, which means door, if you flip it around, you can read it as 곰, which means bear. So we play around with existing words like this to read them differently and make them sound different, pronounce them differently. All right. Well, beyond its appearance, Hangul is also famous for the science and philosophy behind its design. Could you briefly explain that? 이렇게 글자 모양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 그리고 철학도 대단하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예.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지구상에 쓰이는 다른 문자들은 대개 기존에 존재하던 오래된 문자들을 변형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0: So many of the language and writing systems that exist in the world today, they have been transformed or changed from the existing forms of the past.
1: 근데 한글은 기존에 존재하던 문자를 베낀 것이 아니라 아주 독창적인 원리에서 만들어졌죠.
0: But when it comes to Hangul, the Korean writing system, it didn't copy any of the existing past languages, but it was originally created.
1: 예. 우선 자음 글자는 인간의 발음 구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0: And the consonants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they're related to the pronunciation structure.
1: 예. 그리고 모음 글자는 동양 철학의 원리로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0: And the vowels that we use, they reflect the Eastern philosophy.
1: 예, 우선 자음 글자에 대해서 말씀.

0: 말씀드리자면 네. 니은이란 글자가 있는데요. 네. 영어 N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죠.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느느느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1: 그쵸.
0: 그래서 이 모양을 흉내내서 니은 글자를 만든 거예요.
1: 아, so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the consonants, let's take niun, for example. It sounds like the N, right? Niun. When you say nu, nu, nu, pronounce it, the tongue hits the top of the mouth, and it sort of looks like this, which makes niun, okay? That letter, the consonant.
0: 예,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 소리가 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 드, 트, 이런 것들인데요.
1: 네. And there are different consonants that sort of sound like the niun and have the tongue placed similarly. Those are niun, tigut, and t, nu, nu, du, tu, tu. So n, d, and t.
0: 예. 근데 그 니은이란 글자에 획을 하나 추가해서 디귿자를 만들고 디귿이란 글자에 획을 추가해서 티귿자를 만들었죠.
1: But the du and the tu, they sound stronger than the nu, right? So one extra line was added to the nu. So on top of niun, another line to make the tigut, right? The d sound, and another line in the middle to create the tiut.
0: 예. 현대 언어학자들도 인간의 자음을 나눌 때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나눕니다. 즉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소리 내는가.
1: So that is the basic principle. In which form the tongue makes the sound and in what method the letter makes the sound. These are the two principles that are used to create language.
0: 네. 이 두 가지 원리만 알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글이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 Okay, so based on those two principles that I just said, you can basically understand every language in the world, and the Korean writing system was made based on those two principles. How the sound is made and in what method the sound is made.
0: 예, 그래서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아주 과학적인 문자라고 설명합니다.
1: And so linguists around the world think that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writing system is very scientific.
0: 근데 모음자는 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동양 철학적 원리, 네. 즉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의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의미를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1: But the vowel has been made differently, not based on the sound and the pronunciation, but based on the sky, land, and human, based on the Eastern philosophy.
0: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네. 아레아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동그랗게 점을 찍는 글자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하늘을 본뜬 것이고요.
1: 네.
0: 으라는 문자는 땅을 본뜬 것이고 네. 이라는 문자는 사람을 본뜬 것이죠.
1: Well, we don't have this vowel anymore, but in the past, there was a circle, little dot that we called area that represented the sky, and we have the u vowel, right? That is the land, and the e vowel, which is the human.
0: 예. 그리고 나머지 모음 글자들은 이 세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1: And the other existing vowels, they were created by combining these three vowels.
0: 예.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모음이라도 이 세 개의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휴대폰 입력 방식에 네. 이 세 개의 버튼만 가지고 모음자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예. So because you can make any sort of syllable or word using these three vowels, it was pretty easy. And we used to have a very unique way of texting in the past, a texting system, which you can use just these three vowels to create all different words.
0: 예, 그래서 천지인 방식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1: 맞아요. 키보드
0: 형태가 바뀌어서 이제 그 필요성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1: 네.
0: 예.
1: So in the past, we used to have our own sort of texting pad called the 천지인, not the keyboard style, where we use like these vowels and the different consonants. But these days, we mostly use the keyboard style commonly. 예.
0: 어쨌든 한글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네. 가능했던 것이죠.
1: Okay. And that was only possible because the Korean writing system had its own rules and followed a very rational sort of structure.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the talk with Professor Hwang,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가나다라 마바사 Password by 양준일. Stay tuned.

0: 잠깐. 쉬. 가나다라 마마사. 야, 쟤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1: 나도 몰라. 어머, 저 리베카 아니야?
0: 뭐? 리베카가 누구야?
1: 왜? 가수 양준이 몰라?
0: 아우, 밥맛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
1: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멋있어. 어, 뿅가.
0: 야,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Kanadara Mabasa Password by Yang Junil. Now,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visit our website to join our survey. It will be of a lot of help and support. Now, with that, we'll continue our conversation with Professor Hwang. All right, so Professor, when King Sejong created Hangul, I heard it was designed to represent not only Korean sounds, but also Chinese pronunciations, regional dialects, and even foreign sounds. So was Hangul unusually forward-looking for its time?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 우리 말뿐 아니라 중국어 소리나 또 시골 사투리, 외국어 발음까지 다 적을 수 있게 설계를 해뒀다면서요. 네. 네, 세종대왕님이 이미 미래를 내다보셨던 걸까요, 교수님?
1: 예. 세종대왕께서는 네. 한글을 만드실 때 네. 인근 지역의 언어라든지 또는 우리말의 사투리까지도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당시 중앙어, 서울말만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을 다 외국어라든지 사투리까지도 적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던 것이죠.
0: Oh, so King Sejong, he actually studied the languages of nearby regions and even the Korean dialects and foreign languages as well so that the Korean writing system or Hangul could be used to present or represent all of these different languages.
1: Hmm. 예, 특히 중국 한자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0: 네.
1: 근데 한자음도 중국에서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 다양한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적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0: And King Sejong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Hanja,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and he did research, he studied them a lot and thought about how those could be written and pronounced, expressed with the Hangul.
1: 예, 그래서 그러한 공부와 노력의 결과가 한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0: All right. So based on all those deep research and study, he was able to create the Hangul, which was quite forward-looking. All right. Well, today Koreans even play with consonants and vowels online to create Korean-only codes that translation tools can cannot easily understand. As a linguist, what do you think when you see these creative variations of the Hangul?
2: 덕분에 후손들인 저희가 해외여행 사이트에서 외국인 리뷰 번역기가 못 알아듣게 뭐 받침이나 모음을 바꿔서 쓰는 우리 한국인 전용 암호 표기를 창조해서 SNS에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국어학자의 눈으로 이런 기발한 변형 표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예. 우선 이것이 가능한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0: 아, 네.
1: 하나는 모아쓰기 방식, 아까 말씀드린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는 방식에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띄어쓰기에 있습니다.
0: 아, so basically this is possible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of all, because the syllables are grouped together to create words. And secondly, because we space out different the words.
1: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0: 네.
1: 지금은 이제 단어별로 띄어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 네. 글자씩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절, 음절을 그러니까 전체 단어를 네.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0: Oh, so in the past there was no spaces. There were no spaces. But nowadays we put spaces in between the words, right? So when you look at the words and the writing, you don't read each syllable one by one, but you look at the word as a group, one group.
1: 예, 그래서 음절별로 모아 쓰고 어절별로 띄어 쓰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글자가 바뀌어도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0: Oh, so because we have the spacing out based on the different syllables, even if a few syllables have been changed within that same word, it doesn't really matter and it doesn't really bother you when you have to read that word because you read it as a group.
1: 예, 그래서 문맥상 아마 이런 뜻이야라고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읽어버리는 것인데요.
0: Oh.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역효과도 나타납니다.
0: Ah, so you just sort of guess that this word, even though the syllables, they're not in the right order, is the word that you are thinking. But because of that sort of way of reading, there are some side effects too.
1: 예, 처음에 이런 뜻이야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 잘못 읽었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0: 맞아요. 이제
1: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0: 네, and there are times when you misread and misinterpret some words because you look at a word like an image, like a group.
2: You thought it meant this, but later you find out that it was a different word, for example.
1: 그래서 이런 현상이 꼭 좋은 장점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한글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2: So you can't always say that it's an advantage of the language, but it is just a characteristic of the language that we use. All right, well, one of the biggest pronunciation challenges now for Korean learners is hearing the difference between words like 달, 달, 달, and 방, 방, 방. You know, 외국인들이 제가 방금 말한 이 발음들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제일 좌절하는 발음인데 다 똑같이 들린다고 해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음의 구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언어마다 네. 자음과 모음의 수가 다릅니다.
2: 네.
1: 그래서 음성적인 측면, 사운드의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그것을 해당 언어마다 구획해서 인식하는 걸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폰이라고 하는데 포놀로지요, 음운론이라고 하는데 음운의 경우는 언어마다 인식하는 단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영어의 F 소리와 P 소리는 다른 소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2: 아, 그렇죠. So different languages have their own consonants and vowels. And there's what's called the hone, the sound, different sounds. And in the English language, there are the alphabets F and P, right? There are different letters that sound differently, but Koreans cannot differenti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easily.
1: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F와 P를 구별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2: And those who are used to the English language, they might find it weird that Koreans can't differentiate the sound between an F and a P.
1: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소리로 배웠기 때문에 그쵸. 구별 못하게 된 것입니다.
2: But Koreans, ever since they were young, they were taught that these sounded the same. You know, that is why they're unable to differentiate it.
1: 그래서 영어를 학습할 때 대단히 유의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죠. 발음 연습을 해야 되고
2: 맞아요.
1: 듣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2: 네. So when we learn the English language, we have to be very, very specific and careful with these two letters, the F and the P, in terms of how we pronounce it and yeah, read 네. it.
1: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한국어의 드, 트, 뜨, 즉 달, 탈, 딸 하는 문제입니다.
2: 네. And the other case around, the other way around would be foreigners learning the Korean 달, 딸, and 탈.
1: 네. 한국어의 디귿 발음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영어의 달, 그 D 발음과는 다릅니다.
2: 네. So the 디귿 in Korean, the D, is actually different from the actual letter D in the English language.
1: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발음하는 디귿 소리가 달 할 때 그 소리가 네. 영어에는 T 소리에 가깝게 들린다고 해요.
2: And so when Koreans say 달, to English speakers, it sort of sounds like T, 달. 달, 탈. Can you see the difference?
1: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과 탈이라고 할 때 훨씬 그쵸. 더 힘을 줘서 발음하고 다른 소리고 네. 또 경음으로 묻는 딸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이죠.
2: But to Koreans, 달, 탈, and 딸 are three different pronunciations because they become stronger. With 달, it's just a soft D, 디귿, and then 탈 is a stronger sound that sounds more like a T. And then there's the double D, 딸. So these are three different pronunciations.
1: 영어의 버스를 한국 사람들은 다 버스라고 발음합니다. 네. 현실 생활에서는.
2: 네.
1: 근데 한국에선 비읍과 쌍비읍은 전혀 다른 소리니까 네. 버스가 버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2: 네.
1: 근데 영어에선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Oh, okay. And Koreans read the word bus as 버스, you know. But in Korea, the 비읍 and the 쌍비읍 are different pronunciations, 부 and 뿌, right? But in English, the B is just one B. It sounds 네. the same. So it's not, it doesn't matter if you read it as bus or bus, bus.
1: 예.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원 달러를 네. 원 달러라고 한국 사람들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 네.
1: 아마 뭐 전 세계에 달러로 발음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외에도.
2: 네. So one example that Professor Hwang gives to his students is the word dollar. Koreans tend to say one dollar as well, but he's pretty sure that some other languages in the world pronounce it as dollar rather than 달러.
1: 예. 영어에서는 달이라고 하나 달이라고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나 달러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2: 아, because in English, saying dollar and dollar, it's not too much of a problem. So it's okay, basically.
1: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게 발음한다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2: 그렇죠.
1: 아니에요.
2: 그렇죠. 단어 자체가 바뀌는 예. 건 예. 아니니까. So it might sound a little weird if you say dollar instead of dollar, but the word itself doesn't change. So it doesn't matter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1: 그런데 예. 가령 한국어를 말할 때 달이라고 말할 걸 딸이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2: 그러게요. But in Korea, if you have to say 달, you have to say 달, not 달. Okay? They're different.
1: 예. 그러니까 예쁜 달과 예쁜 딸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2: 아, 그러게요. So saying a pretty 달 and pretty 딸 are different because 달 it means a moon and 딸 means a daughter. So you hav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pronunciations. 예.
1: 이와 같이 외국어를 배우려면 그 해당 외국어에 맞는 발음을 공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건 어느 언어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So it's not easy to try and pronounce certain letters and pronunciations that only that language has, but all languages around the world have these unique sounds.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ake it in and

0: yeah, it's just difficult learning a new language,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Well, some foreigners also say spoken Korean sounds almost musical or rhythmic, like rap even. Is there something about Korean that creates that impression?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으면 교수님, 노래나 랩처럼 이 라임, 운율이 살아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1: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들을 때 라임이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껴지고요. 프랑스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네. 한국어도 발음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그렇죠. 네. Well, to Professor Huang, he said that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French language, French and Chinese, sound a lot more rhythmic. But I guess foreigners think Korean sounds quite rhythmic too because it has a certain way of pronouncing the language.
1: 예. 그래서 뭐 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한국어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느끼시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아, okay. So it's a matter of impression, like how people feel about the language. So it's not really a characteristic of the language, but how people perceive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well,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perfectly into Korean, into English as well. And as a translator, I face those moments quite a lot too. And that includes sound symbolic words, as well as words like 푸르르다, 서운하다, and 섭섭하다. 한국어에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의성어나 의태어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푸르르다,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같은 말도 있는데요. Why has Korean developed so many words for such subtle shades of emotion and feeling?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나누는 단어들이 발달했나요? 네.
1: 세상의 모든 언어는 네. 그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요. 네. 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0: So all languages in the world, they reflect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 country, and they of course reflect the society.
1: 예. 그래서 그냥 영어의 어떤 단어도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한국의 어떤 단어도 영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한국어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쵸.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ll right. So it's not just the Korean language. Some of them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Some English words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Korean. And it's the same for all different other languages as well.
1: 근데 한국어는 유독 색채어가 좀 네. 독특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색깔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은 많지 않은데
0: 네네.
1: 그러니까 푸르다, 붉다, 희다, 검다, 노랗다밖에 없거든요.
0: 네네.
1: 근데 문제는 예.
0: 오케이. And when it comes to expressing colors in Korean, they're quite unique. There's like 푸르다, 희다, 네. not that many. 예.
1: 근데 문제는 푸르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퍼렇다, 파랗다, 시퍼렇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하나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한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게요. 예. So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expression of blue, like it could be 파랗다, but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xpressing the same blue. It could be 파랗다, 시퍼렇다, 푸르르다, what not.
1: 예. 가령 한국 사람들은 산도 푸르다라고 하고
0: 네.
1: 하늘도 푸르다고 해요. 푸른 산, 푸른 하늘.
0: 그렇죠.
1: 근데 영어로는 그린과 블루로 다른 것이죠,
0: 네.
1: 사실은.
0: So for example, Koreans, we say the mountain is 푸르르다 and even the sky is 푸르르다. The same word. But in English, you would say the mountain is green and the sky is blue, 네. right? They're different color words.
1: 그러니까 영어는 그린과 블루가 나눠졌으니까 영어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어는 푸르다 말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0: 그러게요. 예. You may think the English language that has the green and the blue may sound complicated at first, but in Korean we change the same word 푸르르다 into different forms, so that could actually be more complicated if 예. you think about it. 예.
1: 그러니까 네. 언어마다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and it's basically, Professor Huang said different languages have these different characteristics, just like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language has a quite unique way of expressing different colors,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Professor. Time really seemed to have flown. 교수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다 못했지만 예. 다음 시간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1: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0: 그렇죠. 예. All right, time really did flew, but we do have next week to talk mor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riting system. Well, how did you feel today? 오늘 어떠셨나요? 함께 하신 소감?
1: 예, 외국 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네. 많이 떨리고 힘들었는데 DJ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반가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말씀을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크런처들도 오늘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All right, so he said it was his first time saying hello to the global listeners, you crunchers, but he did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we, all of us, learned quite a lot from him today, right? Well, do join us again next week for more o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riting system. We'll have to wrap up right now with our last song, Windy Day. This is by Oh My Girl.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Bye-bye. Keep crunching.
1: Crunching.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hey're back in the studio. We go we way here on Yasheo.
1: We're back.
0: 자, 한 분씩 누가 우리 혜철 씨부터 해줄 거예요? 인사?
2: 네.
0: 개인 인사?
2: 네.
0: 해줘요.
2: 안녕하십니까? 위웨이 메인 보컬 신혜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3: 네, 안녕하세요. 위웨이 메인 댄서 오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위웨이의 메인 래퍼 아오입니다. 와! 와!

0: 안녕하세요. 위의 리더 맡고 있는 시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위의 메인 댄서 료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위의 메인 보컬 린타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위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맡고 있는 동현입니다.
4: 멤버들 잘 지냈어요?
5: 네.
4: 이번 컨셉 너무 멋있던데?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6: 전에 앨범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4: 맞아요. 완전 다른 느낌. 그쵸? 네. 완전 다른 느낌. So yeah, the concept. I'm really loving the concept. We're gonna talk about it today. We even got a chance to see that Usagi in the corner was just like, yeah, it's very different than the concept that they had the last time they were here. So we're gonna talk about that for today. It's a jam-packed studio with the members here. So as we do that though, the members do know the drill. They have our 30-second timer to introduce the recent album. And yeah, we will see how it goes. 자, 아시죠? 30초 타이머.
0: 예. 알고 있습니다.
4: 자, 30초 드릴 거고요. 우리 인사한 반대 방향. 그건 여전해요. 우리 동현 씨부터 할 거고.
0: 네네.
4: 오늘은 귀엽게 하고 싶은 멤버는 귀엽게 해요. 왜냐면 귀엽게 할 수 있는 멤버분들이 많으니까 이 팀은 귀엽게 하고 싶은 팀원은 팀 멤버는 할 수 있어요.
0: 네네.
4: 기회 드릴게요.
0: 네.
4: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It's just that I know that the members have such cute sides that if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o introduce themselves for today, they can. Particularly if they want to talk about, you know, which part of the music video they loved and we need to look at, you can also talk about that too. 알죠? 이제 뮤비에 뭐 몇 분 몇 초 제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으면 그것도 네네. 마음껏 하셔도 돼요.
0: 네.
4: 뭐든. Okay, 네네. So they can introduce the album, whatever they need to do, and Dongyeon's gonna start us off. 준비됐어요?
3: 넵.
4: Alright, counter, let's go!
3: 안녕하세요, 위에입니다. 이번에 Made in Flight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파트가 진짜 멋있거든요.
4: Yeah.
3: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밝은 웃음 동현이고요. 제일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귀엽고요. 타로 하고 싶어요, 다음?
2: 하고 싶어요!
3: 네, 그럼 타로.
2: 네, 안녕하세요. 맞네, 타로입니다.
6: 야, 5초 남았어.
4: Next, next, next, next.
1: 아, 2절 4비 기린팟 료입니다.
4: 와, 기린팟 있어요. 오케이.
2: Yeah.
4: So we only got the three members.
0: 우리는 왜 출연해?
4: So 동현 took the most amount of time this time around. She was just like, why are we here if he's going to take all the time? But he did say that they are back with their brand new track of Made in Flight. And he says that his part, especially on the stage performances, is the most appealing to look at.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He also has the brightest smile and he's overall just the brightest of the team. So don't forget to show love to him. We did get a chance to have a introduction and it looks like that Yo was even talking about in the second verse. He's got the longest part. So you might want to check that out as well.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이제 공...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는
0: 네.
4: 많으니까
0: 네.
4: Don't worry. So we have Made in Flight, 밀착 취재 or close up, and WeWay 사용 설명서 user manual. I am going to give Usok your turn to choose. 우리 우석 씨 어떤 키워드 할까요?
6: 저는 밀착 취재 한번 해볼까요?
4: Oh, close up. Okay,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ir close up to start off. And Usok, I do have something that I want to do,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omeback, but I'm going to kind of put this in with our close up. 원래 이제 Made in Flight 하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석 씨가 먼저 close up을 얘기를 해서,
6: 네.
4: 밀착 취재에서, 이번 의상을 한번 밀착 취재를.
6: 아, 의상을. 아하.
4: 밀착 취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6: 할 말이 많죠.
0: 논란의 주인공 아닌가요?
4: 왜냐면 지금 뮤비를 보나 뭘 보나 시선을 시각이어서
6: 네, 아이고야.
4: 자, 어때요? 본인은 좀 뭐 이번 컴백을 위해서 좀 유독 뭐 헬스를 자주 갔다든지 아니면 네.
6: 부담이 아주 많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번 앨범 준비하기 전부터 대표님께서 갑자기 귓속말로 운동 좀 해. 운동하고
0: 맞아.
6: 뭐 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4: 네네네네.
6: 그래서 왜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좋으니까 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뭐
4: 네.
6: 격려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4: 네.
6: 갑자기 이제 피팅을 하러 갔는데 배가 이렇게 엄청 까져 있고 팔을 다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
4: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haven't seen the music video or their comeback stages yet, Usok's t-shirt is missing a lot of parts. And so I was asking him, so, you know, is this a close-up? How do you feel about the recent clothing? And he's like, so A few months ago, his CEO approached him and whispered, "Work out. Make sure you're hitting the gym." And he's like, "Oh, okay. I mean, it's a good thing to do. So you know, I'm gonna do it anyways." But they went to go fit themselves for their new clothing, and he was like, What's going on?" Because he's like missing half of his t-shirt. So yeah, it was something that he was taken aback from just a little bit more. We are going to get back into talking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ncept, but I want to talk about what do you guys like to do outside of the studio? 사실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컴백을 할 때마다 여기로 오는데 일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오프일 때 지금 항상 온일 때만 항상 오시는데 맞아요. 우리 멤버분들이 오프일 때 좀 유독 찾는 취미가 있거나 뭐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던지 뭐 이렇게 숙소 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좀 뭐 다른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혹시 하는 게 있어요? 오프일 때?
3: 저는 요즘 들어 부쩍 더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팬들은 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제가 SNS로 이제 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들여다보는 거에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거에 많이 시간을 쏟고 있어요.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4: Okay, so fans beware. 동현 says that he's been going on social media and checking everything you guys are talking about. So he's not sure if you guys are gonna like it or not, but he's been really enjoying what you guys post and stuff like that on social. So he's been watching you guys. So just an FYI for that. 다른 거 오프일 때 뭐예요? 드라마 봐요, 운동해요, 자요.
0: 게임
4: 무슨 게임? 온라인 콘솔 핸드폰
5: 온라인 게임
4: 온라인 게임
5: 새로 좀 빠져가지고
4: 오오오오.
5: 시오랑 같이 하거든요.
4: 오 네네네네네.
5: 그래서 네. 오프일 때는 가끔 머리도 식힐 겸.
4: 오 네네. 좋죠.
0: 맞아요 하고 있어요.
4: 어 총 쏘는 게임인가요?
0: 돌아다니는 네임을 얘기해도 되나요?
4: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0: 아 그러면은
6: 발로 하는 게임?
0: 예, 네, 발로란 땡이라고 있어요. 그런 FPS 약간 조금 근데 약간 사실화가 아니라 좀 애니 느낌의 그게 있는데 그거 요즘 빠져가지고
4: 오케이 네,
0: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서 풀고 있습니다.
4: 네, 아 그러면 아, 에이 게임이 한두 시간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0: 네네네.
4: 어 있어요. Okay, 네. so 해찬 and Gio are online gamers. The one that they do is not necessarily like very realistic. It's more of like an animation type of side, and they've actually been really enjoying that. So they will take a few hours of the day to go and you know just relax a little bit and play a few video games. And video games are actually extremely healthy for one's brain, especially if you want to rest a little bit. So good thing to do. For those of you who, whenever you guys are off, is there something that you would try to do as a group together? 오프일 때 혹시 팀으로서 뭐 몇 번에 한 번씩 만나서 뭘 한다든지 식사 정도는 꼭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에는 간단하게라도 약간 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7: 저희 숙소에 살고 있는 멤버들은 가끔 그 뭐지? 가게 가서 좀 먹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4: Okay, so I was saying that for any of the members who are living in the dorm, they like to, you know, get together, either go out and eat or something like that. So that's kind of their little ritual if they have as well. Is there a TMI from one of your members that you guys have never talked about but you would love to say now?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네. 지금까지 나만 알고 있었던 멤버의 TMI인데 한 번 정도는 공개하고 싶다 하는 TMI가 하나 있을까요?
0: 멤버의 TMI?
4: 네,
3: 멤버의 TMI인 거죠?
4: 그쵸?
3: 저가 있는데요.
4: 오케이, 동현 has one.
3: 이게
0: 근데 동현이가 얘기하면 좀 무서워.
3: 진짜 많이 이렇게 잘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이제 의상을 입으면 료랑 우석이가 좀 배가 보이는 의상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사실 타로랑 시오도 복근이 있거든요. 몸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잘 안 보여주는데
0: 아니요
3: 나 봤어. 저번에 연습실에서 봤어. 연습실에서 봤어. 타로도 복근이 있고요. 시오도 있고요. 항상 그 둘이 좀
4: 부담스럽게
3: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둘도 조금 시원한 의상을 입어봤으면 괜찮지 않을까.
6: 여름에 완전 이렇게 입으면 네. 시원해요 진짜. 이거 입어보시기를.
0: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 감동하나.
4: So, Dongyeon was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Ryo and Usagi, especially for this time around, they were able to show off their midriffs a little bit more. But he's saying that we have a few other members that actually have some abs that could be shown to the world, and that would be Tano and Shion. And she's like, huh? No, wait, what? He's kind of freaking out over here that we might make him show us. But yeah, he's referring to the members that they definitely have that. So hopefully later down the line, we can see this a little bit more. 우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0: 네.
4: Let's see here. 류씨, 우리 다음 키워드 뭐 할까요? 네. 키워드, made in flight 아니면 위웨이 사용 설명서?
1: 사용 설명서.
4: 와우! He's gonna do our user manual. 자, 이거는 진짜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뭐 방송국이 됐던, 네. 밖에서 됐던, 만약에 우리 멤버분들을 만났을 때,
0: 네.
4: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무슨 얘기하면
0: 네.
4: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음악 얘기, 춤 얘기, 요즘 트렌드 얘기, 음식 얘기.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동현이만 얘기하면, 동현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칭찬 한 번만 해줘.
3: 아 그럼 진짜 너무 좋죠.
0: 네. 오늘 얼굴 너무 예쁘시네요.
3: 와 진짜 특히 얼굴 칭찬 받으면 저는 바로 다 줘요. 마음을 다 줘요
0: 바로.
3: 진짜.
0: 약간 이러면서 모든 걸 쏟는
3: 다, 느낌? 다 쏟아 보여요.
0: 네네.
4: Okay, that's so cute. So she was saying that if you want to get close to Dongyeon, all you have to do is compliment him. If you compliment him about something about his face, he looks pretty today, he looks good looking today, his makeup looks good today, anything about his appearance, he like melts into your hands. So if that is a way that you want to get close with him,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you could think about. 또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좀 친해지는 방법?
1: 그 린타로가 먹는 것 온전 좋아해서 네. 맛있는 거를 사주면.
4: 오 맛있는 거 사주면.
3: 아, 사주면이야?
4: 이게
3: 같이 먹는
4: 거.
3: 사주면 또 사람이 친해지는 거야?
4: Okay, food. So Rintaro knows this. Rintaro loves food. He's a foodie. So if you buy him food or eat with him, then he will definitely be able to get close as well. 그러면 멤버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0: 네.
4: 게임?
0: 게임도
4: 게임?
0: 하고 네.
4: 또 뭐 있어요?
0: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이제 한번 먼 산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4: 아, 약간 네, 멍 때리고.
0: 네, 네. 네, 네.
4: Oh, okay. So gaming, because we talked about gaming earlier, but also just kind of like zoning out and staring off into space is something that helps him. 또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있어요?
7: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일본 애니를 많이
4: okay.
7: 봐요.
4: Oh, he likes animations, so he'll turn one of those on and then he'll tend to watch it.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아니면 옛날에 봤던 거 그냥 또 틀어놓고 보는 걸 좋아해요?
7: 근데 새로운 거?
4: 새로운 거
7: 같아요.
4: Okay, so I was asking, does he like watching newer ones, or does he like to just kind of turn on one that's very comforting that he's watched like a bazillion times? He's like, he actually likes newer ones. Oh, that's very interesting to know. Okay, 다른 멤버들 있어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6: 저는 운동.
4: 운동?
6: 같은 거 하는 정도?
4: 그래도 대표님이 운동 얘기를 해서 다행이네요.
6: 그때 이후로 좀 빠지지 않았나 싶은 느낌.
4: Okay. Usung says that working out actually has been something that he's been enjoying. And I was like, oh, then I guess your CEO asking you to work out a little bit more has been helpful. He's like, he thinks that that was kind of a turning point. He was able to do something,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thanks to that. 우리 다른 멤버분들 뭐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2: 저는 근데 역시 먹는 거 같아요.
4: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특히 한국은 매운 거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가 있잖아요.
0: 맞아.
4: 어떤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풀려요? 뭐 느끼한 거, 단 거, 매운 거.
2: 와, 저는 약간 그냥 맵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이제 좀 달달한 뭐
4: okay.
2: 바나나 우유나 그런 거 먹고
3: 맞아.
2: 자면은 약간
7: 많이 본다.
2: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스트레스 없어.
4: So in Korea, a lot of times people refer to eating spicy stuff to kind of get the endorphins going. So that's why it's like a part of the culture. So I was asking you if it has to be spicy. Does it have to be, you know, something that's really heavy? Or do you like sweets? What do you like? He's like, anything that he's craving at the moment, plus a little bit of a dessert, like, you know, anything sweet to kind of follow it up. Then the next morning he wakes up without any stress whatsoever, which is a great

0: 할게요. 눈치 줘서 다가오기를.
1: 어렵다. 능력 눈치를 이렇게 주면 다가오는 게.
0: 극 아이신 분들 은근히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뭔가 오. 말은 걸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으니까 약간 구석에서.
2: 네, 무서울 것 같은데.
1: 그거 근데 좀 배우고 싶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하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긴 한데 저는 그 직업군에 맞게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뭔가 스타일리스트 분이시면, 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면, 이 의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가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메이크업 쪽으로 봤을 때 좀 더 어디를 하면은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저걸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0: Okay. So Gio likes to make the approach of if they're like somebody they work with, but maybe like a new staff member comes to see them that day, he'll try to figure out what they do for their job. Like if they're a makeup artist, he'll try to focus on something about makeup, even ask a couple of questions. Same thing with stylists and stuff like that. So he'll try to figure out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kind of jump into that from there. Oh, that's very interesting. 다른 멤버분들은요? 있어요? 혹시 다가가는 방법?
2: 전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공백이 안 생기게 계속 그냥 뱉어요. 말을 걸고 혼잣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친해지려는 것 같아요. 진짜 친해지고 싶으면 낯을 엄청 가리는데 그걸 참고 계속 말을 걸어요.
0: Okay. Dongyeon says that he's really shy around people, but if he really wants to get close to you, he'll start talking a lot. Like a lot. And so he'll just like talk about it by himself, or he'll try to get you to talk into a conversation. If he really wants to get your attention, he'll definitely do that. So we need to jump into the recent comeback for Maiden Flight. 이번 뮤비 보니까 와우. 엄청 멋있었는데. 그 멋있는 뒤에서 또 날라다니는 그 장면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런 멋있는 샷이 나오려면 멤버분들이 고생이 좀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닥에 그냥 눕는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이번 뮤비 찍으면서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좀 비하인드를 좀 알려주신다면.
1: 그게 그 요런 받침대 같은 책상이 있는데
0: 오케이.
1: 약간 말 타는 느낌에 그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0: 오케이.
1: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첫 씬으로 료랑 들어갔는데 누워 하시길래 눕고 선풍기 키시고 날아 해가지고 근데 옆에 저희 대표님도 계셨는데 같이 이제 티칭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날아가는 것처럼 해라. 그 바람을 엄청 세게 트시더니 오오오 하다 보니까 컷이 났어요. 나 날아간다 하다가 컷 났어요. 그리고 그게 좀 쓰여졌는데
0: Okay. So the music video came out really good, like really, really, really good. And there's a flying scene. And of course, whenever there's a scene like that, I know that the members actually have a lot of behind the scenes talk to tell us about. So it seems that she was telling us that they jumped into, so they were guided into a room. And then there was this like these beds that were really unique shaped. And they were just like the director and their CEO was just like, okay, lay down. So they laid down and they were just like, okay, think that you're flying. And then they turned on the fan and then they were like, no, let's do it again. So the CEO was just like, think about it, it's really flying. And then they turned the speed up on the fan like to really high. The member was like, oh, and then it was done. And that's what they used in the music video. 자, 뮤비를 보면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씬도 있고 이제 무서운 로봇들 있는 씬도 있는데 그 무서운 로봇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지구 멸망하거나 뭐 이러는 그런 극한 상황일 때 있잖아요. 우리 멤버분들이 봤을 때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좀 약간 그런 위급한 상황, 이제 뮤비 속에 있었던 상황처럼 이렇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무서워할 것 같은 멤버 그 상황이라면
1: 제 앞에 있는데요.
3: 답이 나온 것 같은데
0: 본인이 먼저 한 멤버인가요? 혹시?
2: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안 무섭고 저는 데려 이렇게 말로 잘 꼬셔가지고 같은 편을 만들어버릴 것 같아요.
1: 진짜로
3: 로봇이잖아요.
1: 로봇인데
2: 뭐 잘해가지고 나는 배신하고 그쪽 편 들지 뭐.
0: So Dongyeon says, so I was like, who's gonna be the scariest? Because if you watch the music video, there's this point where they kind of get captured by robots. And I was like, in that kind of situation, who do you think is gonna be the scariest? So he was like, he's sitting across from me. So Dong Hyun was the one that was chosen. He's like, no, I'm going to try to talk my way out of it. So that'll be fine. He's not going to.

0: 기억조차 아닌 너와.
1: Bravo!
2: Yeah.
1: 그거 라이브였어요. That was live. They just sang that live. That was not the CD. CD 아니었어요.
2: 아,
1: that was an amazing live performance. We have WeWe the studio, and we are getting a lot of messages dropping by. Woohoo! Is dropping by in the chat. That was such a great live performance. Yes, it was. So as we continue on with the interview,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continue to send those in. It is time for part two, which is our silliest question. So let's dive straight into that. 자, 세상에서 질문 타임이 다가왔어요.
3: Yeah.
1: So we have Sio's question first. Which member do you think would leave you behind if you saw a zombie is coming?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는데 네.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멤버 누구예요?
2: 저요?
1: 그러니까 본인을 버리고
2: 아,
1: 먼저 도망갈
2: 것 같은 멤버?
1: 좀비가 나타났어요. 이제 본인을 버리고 먼저 도망갈 것 같은 멤버요.
2: 전우석?
1: 아니,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 아니, 속마음으로 저는 아, 나는 절대 안 고르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찍으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2: 본인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기분인 것 같은데
5: 저희가 그 네. 일본에서 엄청 무서운 공포의 집 이런 데
1: 갔었어요.
5: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간 친구가 우석.
1: 오케이 so Sio chose Usok, and Usok was like, wait, what? And he was just like, in his head, he was like, oh, I'm not going to get chosen, but he was chosen, and so it kind of threw him off. So apparently, we got even from Haechan saying that, Haechan was saying that they were in Japan, and they did this like haunted house type of thing. Out of all the members, Usok was the one that ran away the first one. So that's why he was probably chosen for that. Okay, Usok, you're the next one.
5: Right.
1: If you could read this member's thoughts all day today, who would you choose? 오늘 하루 동안,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한 멤버의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멤버를 고르시겠어요?
4: 와...
1: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들리는 거예요.
4: 그냥 쭉쭉쭉쭉.
1: 그냥 쭉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4: 약간 그럼 알 수 없는 멤버를 고르고 싶은데 저는 타로?
1: 어 타로?
4: 오~ 약간 타로를 고르면은 형들이 진짜? 놀릴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아~
6: 속으로 욕하고 있는지
4: 어, 하는지 뭐 어떤 거라든지
6: 진짜 재밌어 하고 있는지.
4: 아, 저 형이
2: 저 형 내가 죽인다. 약간
5: 궁금해. 제일 궁금하긴 해.
4: 알고 싶어요.
1: 오케이. So he chose Taro, and the reason is because he's really curious because he apparently gets teased a lot from the members, and so he wants to know what he thinks when he gets teased. If he's like plotting his vengeance, or if he's just kind of enjoying it like the rest of the members are.
2: 저 하나 타로한테 그냥 질문 나와서 궁금한 거 있는데 okay. 솔직하게 많은 형들이 타로를 막내니까 좀 놀리긴 하거든요.
1: 네네.
2: 진짜 솔직하게 저 형은 내가 저 형보다 형이었으면 진짜 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7: 진짜 없어요.
1: Oh, okay. Oh. So he's never thought that the teasing got so bad that he would rather be older than that any of the members. He's actually never really. Yeah, he's never really gotten that far into it. Okay. Ryo, your question yeah. is who do you feel the member would follow you if you went to the hospital because you're sick or hurt? 본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네. 이 멤버가 너무 걱정해서 같이 갈 것 같은 멤버. 제일 먼저 같이 갈 것 같은
6: 이거
1: 멤버.
6: 정해져 있는 얘기잖아.
1: 리오 씨, 안 봐도 돼요. 그치? 솔직하게 누구? 동현 씨 안 봐도 돼요. 누구예요?
4: 나?
5: 아니, 동현이 막상 귀찮아서 안 가요?
6: 야, 아니야, 나 진짜. 야, 너.
2: 오케이.
6: 저 진짜 좀 가준 적도 있는데, 나 진짜.
1: 오케이, 자, 료 씨 누구예요? 만약에 료 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뭐 이런 멤버 누구예요?
4: 나 걱정 진짜 잘해주는데.
8: 다 해주실 것 같은데.
1: 네.
8: 다 타로.
1: 어 타로 오, 오케이 so, 동현 다른 was him.
2: 야 근데 너 웃긴다. 너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같이 가져왔는데
5: 이게 잘해줘봐. 내 기대해봐. 너 기대해줘.
1: So 동현 got upset. Now she was just like, when you lost your phone, I helped you with that. So all the members
2: 기대한 내가 바보지.
1: The members are starting to show their true side, but he did choose Taro in that situation. Okay, Taro, I need to ask, out of all the members, who's the most different or pro at office life when it comes to charming the managers or the CEO? 매니저님이나 대표님한테 애교가 가장 많거나 좀 사회생활 만렙 멤버, 그러니까 우리랑 있을 때 다르고 대표님이나 매니저님 오면 엄청 잘하는 멤버 있어요?
7: 잘하는 멤버.
6: 어머 왜 나를 봐?
1: 동현 씨, 동현 씨, 네. 오케이.
2: 좋은 거예요,
1: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6: 근데 저는 앞뒤가 항상 똑같아요.
2: 앞뒤가 다른 게 아니야.
6: 그래 나 잘해 나는.
1: 그래서 so, 동현 he's the same through and through. So 동현 was chosen. Okay, 자, 동현 씨, your question is the member you tell your secrets by mistake. 멤버 중 내 비밀을 실수로 가장 잘 폭로할 것 같은 멤버.
6: 제 비밀을.
1: 그러니까 동현 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말을 한 비밀인데 이 멤버는 말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거를 그냥 실수로 동현이 그렇잖아요. 동현이 형이 그렇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실수할 것 같은 멤버.
6: 저는 타로 아니면 혜천이?
1: 혜천 씨가 갑자기 왜요?
6: 타로 아니면 혜천이가 제일 좀 이게 진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1: 아, 오케이.
6: 약간 이게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1: 오케이, so Taro or Hechan, he feels that both of them would do this really like not noticing that that kind of just happened that way. Okay, Hechan, you are next. 네. 왜 혜천 씨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The member you choose to walk around hand in hand for 24 hours. 24시간 동안 이 멤버와 무조건 손잡고 다녀야 된다면? 오.
5: 24시간
1: 동안 계속
4: 잠잘 때도 잡고 자는
2: 땀나겠다 땀나겠어
1: 24 hours you have to hold this
6: 그럼 이거 선택받은 멤버 이제 퇴근하면서 같이 손잡고 나가죠
2: 동현이는 원해서 얘기하는 거
6: 골라주면 좋지
2: 좋죠 좋죠
5: 근데 제가 일단 손에 땀이 많아서
1: 괜찮아요. 그래도 골라야 돼요. So he's like, oh, I have sweaty palms. It's like, no, you still have to choose.
2: 제 피부가 좀 건조하긴 해요.
4: 딱 맞네요.
2: 저 건조 출신이라.
5: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현이를 뽑으려 했으나 네. 근데 전 시오로 하겠습니다.
1: Okay, he was gonna choose 동현, but he's gonna choose 시오 now because 시오 said like I have pretty dry hands. So if you have sweaty hands, that could help. Aoi, you're the last one to look at the question for today. If you were to become a personal manager to one of the members, who would you like to take care of? 갑자기 내가 한 멤버의 매니저, 개인 매니저가 된다면 누구 담당하고 싶어요? 와,
3: 시오연.
2: 나 왜?
6: 와 진짜?
3: 그 하고 싶은 욕심이나 그런 걸 많으니까 매니저를 하면은 저도 네. 재밌을
1: 같이,
3: 것 같아서.
1: 오케이, okay, so he chose Seo and he says the reason is because he's really driven and he feel that it would be a lot of fun to work with an artist that was so driven as a
6: 약간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구나.
2: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6: 고생하는 스타일이네.
2: 나 잘해요.
1: So he's gonna. So Aoi was saying that Aoi is somebody who likes to work hard for their stuff. So we're gonna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because we have a really fun game in store for part three. So stick around for that. In the meantime, though, Kick It is the track. And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we'll be looking at those coming up next.

0: says, I'm going to turn my phone over because I'm going to be scared. Okay, that's actually a really, okay, that's understandable. 타노시 뭐 할 거예요? 뭐예요?
1: 네, 멤버들이 나만 팬 단체 채팅방 만들었다면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의 한마디는 이게 감독방.
0: 응. 그러니까 본인 빼고 방이 하나 더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의 한마디는
1: 생일 선물 거밍 해주겠나?
2: 진짜 긍정적이다.
0: 형들 사랑 극한의 사랑이다. So he's like, oh, well, his first thought is that they're probably planning his birthday present as a surprise, and so that's his first thought. He must love his members to the max. Oh, that is so cute. Oh my goodness, that is so cute. 동영, what is yours?
3: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을 멤버가 빌려가더니 떡볶이 국물을 한 가운데 정통으로 묻혀서 돌아왔다. 이때 나의 한마디는.
4: 맛있겠다?
3: 뭐 먹었어? 근데 아닐 거고 저는 말이 안 나오고 진짜
2: 화날 것 같아.
3: 진짜 차마 막 무슨 이렇게 멤버니까 어떻게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절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세탁소에 맡길 거야.
4: 진방이다.
0: He's like he's not gonna be able to do anything with his member, so he's just gonna be like, and then he's just gonna take the clothes and probably take it to the dryers, the dry cleaners, to try to get it fixed and whatnot. Okay, so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a request that has just come in from our listener. 실시간으로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4: 네.
0: 오빠들 이번 앨범 엔딩 요정 포즈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씩?
4: 엔딩 요정 포즈.
0: 혜천 씨부터. 엔딩 요정.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한번 갈게요.
4: 장인이잖아요.
0: 해줘요.
5: 어디 보고?
4: 카메라 보면 될 것 같아. 네.
0: Okay. 자, 우석, what about you? Okay. 아우, 이씨, 한번 해봐요. Okay. 시우 씨.
2: 뭐예요?
3: 뭐야?
2: 회음 치는 거예요, 뭐예요?
4: 뮤비 따라한 건데요?
0: 뮤비 따라한 거예요. He's making the music video. 자, 류 씨. Okay. 자, 타루 씨. Okay. 동현 씨.
4: Oh.
0: Okay.
4: 나만 조롱을 많이 당했네.
2: 뭔가 좀 이상한 거네.
0: 아니. 근데 저는 보자마자 알겠던데요.
4: 전 진짜. 이삭 선배밖에 없습니다.
0: He was like, oh, why? I feel like I'm going to get the one that's most teased about it. I was like, no, I kind of recognize what he was going for because we talked about it earlier today. It's like, thank you for that. Okay, we do have to slowly wrap up, but because the year is going by really quickly, I want to know if the members have anything that they want to do before the year's up. 벌써 9월. 우리 네. 진짜 시간도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 멤버분들 올해 가기 전에 팀으로서도 네. 괜찮고 뭐 네. 일로서 괜찮고 개인적으로 꼭 이거는 지고 싶은 목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4: 저희가 11월 말에 한국에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랑 얘기하는 그런 이제 목표치의 인원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콘텐츠적으로도 뭐도 되게 많이 할 건데 일단은 그거를 좀 채울 수 있는 저희의 인지도가 그리고 저희 멤버들만의 각자의 매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사실상 잘 보여지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그걸 많이 보여지고 친구들도 자신감 많이 얻고 인지도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0: 오!
4: 게 저희 목표입니다.
0: Okay, so she says that the company and them are actually in the talks of trying to do a concert by the end of November. There's a few things that they need to do before that. One of them is the amount of audience members that can be able to be filled. So they're actually going to be doing a few contents lineups in preparation for that so they can get ready for it. But he was saying that all the members have so many different individual personalities that he wished people would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So he hopes that that can be a way for you guys to do
5: use that and also see that if they get a chance to go to the concert at the end of November, which they are trying to go for as well. 지금 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이거 이제 소문을 많이 많이 퍼뜨려서 이제 우리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오는 콘텐츠들도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공유도 많이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해줘야 돼요. So yeah, don't forget to spread this word around with the other fans. Don't forget to share the stuff, like them, and all that other stuff, so this can get out.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4: 시간이 빠르죠.
5: 자,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 일단 매번 이렇게 컴백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5: Okay, so they had a blast and they're very thankful we get a chance to see them every comeback and they did have a lot of fun today and we did too. So what we're gonna do is sign off today with their track of Hey You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4: 감사합니다. Bye-bye.